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웃.
2: 와우. 예.
1: 뷰티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뷰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2: 아니에요,
1: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떴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취재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 네. 형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예요.
2: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1: 그래서.
2: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Yes.
1: Yes.

0: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소매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네. 굉장히 또 K뷰티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네.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할 같은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또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예.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2: 네. 아, 태양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선크림 관련해서 예.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렇죠.
3: 아, 아니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괜찮아요.
1: 아,
3: 예.
1: 저희 아니 저희 아니랍니다.
0: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 아니요. 인터뷰 하려고 했는데. 어,
0: 인터뷰 하려고 했는데.
1: 어, 죄송하네요, 괜히. 네. 어, 죄송합니다. 어, 예. 셀카 찍으셨다.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괜찮아요.
0: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오, 도망가시잖아.
4: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4: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4: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4: Oh, what drama?
5: Many.
4: Many of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drama?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4: Ah, 사랑의 불사! 사랑의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Oh.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5: Yeah.
4: Oh!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5: TikTok?
4: Yeah. Or TikTok?
5: TikTok.
4: From the TikTok.
5: Instagram.
4: Yeah. Oh, then you got a
5: ChatGPT.
4: ChatGPT. Yeah. Oh, from ChatGPT.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4: Oh.
7: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4: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7: It's a long list.
5: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4: Oh.
5: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8: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photo.
0: Oh! 많이 찍었는데요?
8: And this is the first part.
5: I bought toner.
4: Toner.
5: Round lip.
1: Round lip.
5: Doctor?
1: Doctor.
4: Doctor.

0: it was good.
1: Yes, yes. The toner I really like. Mm-hmm.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0: Yeah.
1: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2: 네, 저 아, 커플들. 하고 싶지만
3: 좀 할 거? 아, 하자.
2: 카메라 너무 막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3: 그냥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어.
2: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아, 이현진 됐을까?
4: 싱가포르.
2: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5: Hello. Nice to meet you.
2: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6: Are you guys a couple?
4: Oh, yes, we're married.
6: Married. Oh, really?
4: Yes.
6: Oh, my God.
7: Congratulations.
4: Thank you.
8: 1 year plus.
3: 신혼부부입니다.
2: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4: Yes.
2: Oh, really? Yeah. In Korea?
4: Yeah.
2: Oh, then what did you guys buy it?
4: Usually I get
2: Jeongsaemul. Yeah.
7: 이제
4: 쿠션.
7: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4: I think 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Mm-hmm.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Mm-hmm. Yeah. Mm-hmm. So I prefer K beauty items actually.
2: What about you? You there?
5: I like Estura because mm-hmm. I actually have eczema. Mm-hmm. So my skin gets dry, mm-hmm.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7: When you buy,
4: yes.
7: 사실 때 uh-huh. 뭘 보세요? Important thing.
5: I look at reviews.
2: Reviews.
5: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Mm-hmm.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mm-hmm.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4: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2: Are you satisfied?
4: Yeah, yes.
2: You like it?
7: Yeah.
2: Studied this Korean?
4: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2: Oh, really?
5: Wow. From watching Korean dramas.
7: K-beauty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2: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4: Goblin.
7: Goblin?
2: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7: 아니, K-beauty 얘기할 때 텐션이
2: really?
7: K-드라마 얘기할 때 저도 빠요, 텐션이.
2: 공유 선배님. 이동구 선배님? 아, 오케이.
4: We cried when we watched.
2: Me too. That's the last episode.
4: Last few,
2: yeah. Yeah.
4: When he stepped.
2: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4: yes, yes.
2: He cried. You know?
7: 얘 뭐야? 테이드라마 얘기할 때 텐션이 높아.
2: When Jin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4: Yeah, I know.
2: Yeah, it's like
7: this is KBT program.
4: Okay, sorry. Yeah.
2: Sorry about that.
3: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2: 그 공기가 좋아요.
3: 진짜.
2: 와,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에 안정이 생긴답니다.
3: 맞아요. 또 이제 K-뷰티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2: 네.
3: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 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9: 네.
2: 아, 진짜로요?
3: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네.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2: 네.
3: K-뷰티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2: 아,
3: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 테스트 뭘 가장 많이 이렇게
9: 성분을 많이 보죠.
3: 성분.
2: 네. 아, 성분.
9: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3: 히알루론산. 네.
10: 우리는 기믹 광채.
11: 네. 기믹 아니고 광채라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3: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뷰티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10: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2: 달팽이.
10: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2: 아들 덕.
10: 우리 아들 최고.
9: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3: 샀어요?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9: 저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3: 이거 한번
9: 배송 완료.
3: 야,
2: 많이 사셨는데.
3: 많이 사셨습니다.
9: 네, 배송 완료. 진짜로.
3: 말은 하나 사셨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9: 네, 요것도 나, 요것도 산 거.
3: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거예요.
9: 네. 네. 네. 거짓말 아니죠?
3: 네, 완전. 아,
0: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9: 기다리고 있어요.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네.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0: 맞아요.
9: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0: 맞습니다. 맞아요.
9: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0: 그래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9: 아이도 모르세요.
0: 오네노프라는 네, 오네노프라는 그룹인데
3: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0: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9: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좀 네. 물에 관심
3: 많아요. 아, 진짜요?
0: 아, 그래요? 나중에 오네노프도 혹시 홍보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3: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그럼요. 저희 가 뭐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3: 네. 저희를 찍 아, 저희를 찍는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아우, 감사합니다.
3: 기릿.
0: 오케이.
3: 기릿.
0: 나왔다.
3: 간다.
0: 오, 나왔다.
3: 맹수.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0: 가능하실까요?
3: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6: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거.
3: 수부 주세요?
6: 수부 주세요.
3: 저도요. 오, 예스.
6: 저 수부지.
3: 오, 예스. 오, 쓰리 수부지.
0: 쓰리 수부지.
3: 그 K뷰티 같은 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6: 종종 합니다.
3: 아, 진짜 종종?
6: 2주에 한 번.
3: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6: 저는 그 달바의 스킨패드. 오.
0: 달바의 스킨패드?
6: 뭐죠?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3: 아, 진짜요?
0: 네.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3: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6: 지금요?
0: 아,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6: 아, 찾았다.
3: 드링.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
6: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8: 저는 달바.
3: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6: 달바가 이 스킨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3: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0: 네, 좋은 정보. 꿀팁. 이렇게
3: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네, 화이팅!
0: 수고하세요. 아,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0: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3: Let's go!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0: 그렇죠.
3: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 와우! 네, 시민분들의 최고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3: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0: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렇죠.
3: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뭐
0: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3: 맞습니다.
0: 맞아요?
3: 또 괜히 뭐야?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0: 오 마이 갓.
3: 인체와
8: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 좋아요. 네.

0: 닥터가 뭐예요?
1: 뭔데요?
0: 하차할래?
2: 오, 밀당을 하네.
1: 네,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요, 더더.
0: 자, 화장솜. 네. 오. 자, 이제 화장솜에 닥터란. 네. 네. 누가 꿰맸어요, 이거?
1: 아, 이거. 아니.
0: 괜찮아요? 아니 아니 남자고 뭐가 아야 아파라. 아 가위로. 오 와. 아까 말했죠. 각질 제거가 중요하다고. 네. 닦아내면서 삐끗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1: 뭔데요?
0: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1: 아 화장솜에?
0: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1: 완전 적셔서.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오 깔끔합니다.
1: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국토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 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맞습니다. 좋아요.
0: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0: 진짜요?
1: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0: 오!
1: 어 단무지인가?
0: 뭐야 뭐, 뭐 식단 도시락 아니에요?
1: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0: 와사비 쌈무예요?
1: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0: 뭐야 반찬통이에요?
1: 네 아 아무튼
0: 근데 크긴 하다.
1: 네
0: 자 이렇게 뜯어보면 네 어이
1: 알았어.
0: 개봉을 확실하게 하셨네. 이게 또 투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아...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짜?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1: 다져줄까요?
0: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1: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 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소프트. 토너 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네.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밀착력. 하시죠.
1: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0: 네. 오, 씨. 그게 누가 뭐 얼굴을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야.
1: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0: 그러니까.
1: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0: 오!
1: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0: 그렇죠.
1: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0: 살도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1: 어 시원해요. 쿨감.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0: 자, 그 다음 뭐예요?
1: 이제 단무지.
0: 그렇죠, 단무지죠. 쌈은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1: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0: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1: 콜라겐.
0: 콜라겐 겔 패드입니다. 아... 그래서 뭔가 패드팩. 그럴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1: 좋습니다.
0: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들후들합니다 이렇게.
1: 근데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네.
0: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1: 아 그래?
0: 그걸 좀 알았네요. 밟아 여기가.
1: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0: 나쁘지 않아요.
1: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0: 좋아요?
1: 네. 믿어주세요. 네. 어 이거는 조금 전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0: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네.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1: 아 그렇죠.
0: 또 좋은 점이 네. 사실 두 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1: 네.
0: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1: 네.
0: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1: 네.
0: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1: 네.
0: 일석이죠.
1: 네.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1: 좋아요.
0: 자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0: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하이드로 스틱 크림.
0: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 브랜드가 네.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1: 아 진짜?
0: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1: 오.
0: 그런 제품이었는데
1: 예.
0: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 아...
0: 와이어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어 왜?
0: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1: 아 좋아요. 좋습니다.
0: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1: 저도요.
0: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1: 어 헤비.
0: 헤비해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이 수딩 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오, 그렇죠.
0: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

0: 보겠습니다.
1: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0: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크림이라서 그런지.
1: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0: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네. 수딩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1: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0: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네. 좀 뭐랄까 그래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좀
1: 그러네?
0: 딱 괜찮게 됐어.
1: 나도 그래. 그치?
0: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1: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0: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1: 오, 형 진짜 많이 하네.
0: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1: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0: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서
0: 좋습니다.
1: 해야죠.
0: 마지막 네. 제품!
1: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생물 네,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쵸? 네. 네 저는 네. 이거를 네. 씁니다. 오!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네.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오! 스터디 슬러이자 네.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네.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볼게요.
1: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예.
0: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네.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0: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1: 우와!
0: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네. 안 되죠?
1: 말 안 돼요.
0: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되죠.
1: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0: 펴진 거지.
1: 촉촉해?
0: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근데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1: 형
0: 손톱까지 바르.
1: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0: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1: 여기 이게 안 한 거고 이게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확실히 더 이쁩니다.
0: 그렇죠.
1: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0: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1: 좋아요.
0: 진짜?
1: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0: 그러네.
1: 예.
0: 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좀 보여야 되는데 확실히 네. 가려졌어요. 커버. 탯줄이요?
1: 뒷줄.
0: 내가 뭐라 했어?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네. 않아요.
1: 네,
0: 힘줄을
1: 좋아요.
0: 가려버린다. 네.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1: 네, 네, 네.
0: 지성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0: 그쵸.
1: 이번엔 형부터 골라.
0: 저는 네.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 크림 고르겠습니다.
1: 수딩 크림.
0: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1: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생물.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진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네. 이제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1: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0: 그쵸.
1: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0: 진짜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0: 경주해 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1: 네, 그래도 한번
0: 좋습니다.
1: 해보죠.
0: 가보자.
1: 네, 렛츠고!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1: 끝.
0: 자, 놀라지 마샤. 따라라. 경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 오프잖아요. 뷰티 온앤 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2: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생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do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오. 네, 한다. 그렇습니다.
0: 오.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2: 네,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2: 네.
0: 자기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2: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 앤 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2: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

0: He is now 95 years old. Though much of his time has passed, he has not yet forgotten Arirang, or the 8240th unit.
1: 네, 만나면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인데 또 헤어지면은 제가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 달에 올 때 계실까 하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걱정이 돼요.
0: The place Joseph Johnson still remembers. 교동도 in Kanghwa. It is a border region with North Korea, where displaced residents who fled across the sea from Yeonbaek Hwanghae-do province during the Korean War settled and built their lives. Mr. Choi Jae-ok is making puppy rice cakes, a traditional dish from his hometown at Haeryong Market on Gyeodongdo Island. It has been 75 years since he first spent the Chuseok holiday here, with his hometown just a stone's throw away.
2: 남과 북은 적대 상태 있고 통일은 뭐 아직 까마득하고 고향에 갈 수 없이 교동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떡 장사를 여기서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0: Having fled south at the age of 20 and taken up arms to reclaim his hometown, he was a member of the 8240th unit. He experienced Gyeodongdo firsthand when it served as a garrison for the 2nd Wolfpack unit of the Urchi Tiger Brigade.
2: 여기 이 터가 여기가 사령부 자리입니다. 이 주변이 다 사령부 의무대 보급대 모든 게 이 지역에서 있는데 예, 미 고문단도 여기 나와 있었고 예, 타이거단 이제 사령부 모든 작전을 여기서 지휘했습니다.
0: His memories of the battlefield are still vivid.
2: 저 타이거단에 저 군가가 있었어요. 이제 뭐 타이거단의 사명력보다 크더다면서 그 훈련병들이 아침 구보로 해서 이 길로 댕기면서 이제 구보시키고 그랬거든. 다 개조했지.
0: Based on his memories, we found the traces of the 8240th unit that remain on Gyeodongdo.
2: 이 건물이 8240부대 2연대 본부가 주둔하고 있던 건물입니다. 근데 그때보다 보면 건물 모습은 그대로 안채 바깥채가 그대로 있고 나도 여기서 예, 한 몇 개월 여기서 파견 근무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이 저 문 앞에서 보초도 쓰고.
0: Though only traces remain, there is no doubt that they were here some 70 years ago. In October 1950, as the tide of war turned against South Korean forces following the intervention of the Communist Chinese Army, the military established a guerrilla unit in July of the following year to infiltrate enemy lines and wage guerrilla warfare. This was the 8240th unit under the U.S. Far East Command. The donkeys covered the area from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Ungjin Peninsula to the Amnokgang River. The wolf packs were based on Gyeodongdo Island and operated in the Hangang River estuary. And the Kirklands were responsible for the East Coast region. To save their country, they plunged into enemy territory without military service members or ranks and carried out more than 4,000 operations. They cut off supply lines by blowing up bridg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achieved numerous victories by striking enemy facilities through infiltrations by sea and air. since most of the members were from North Korea and were well-versed in its geography and language. They were able to carry out not only intelligence gathering and guerrilla warfare, but also missions to rescue friendly forces and refugees. Unknown heroes who achieved remarkable feats in enemy territory, isolated and constantly on the brink of death. They are the 8240th Unit.
3: 6.25 의병하면 생소하잖아요. 그 8.25 유격대원들도 6.25 전쟁 의병들입니다. 이전에 우리 역사상의 그 의병의 전통을 계승한 의병 부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요.
0: The Righteous Army of the Korean War rose up like wildfire for their country. However, as an irregular guerrilla unit, 8240th remained unknown for a long time. Recently, as their contributions have been recognized, it was revealed that as many as five brothers served as members of this unit.
4: 지금 저 보시는 요 사진은 여기 정확히 8240 제3대대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아버님이 3대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대장하실 때 참모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닌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7남 1녀 중에 둘째십니다. 둘째신데 이제 그 위에 이제 큰아버지가 계셨고 밑에 이제 남동생들하고 이제 여동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삼촌 및 고모들인데요. 그 중에 다섯째 작은 아버지까지가 같은 부대 또는 인접 부대에서 같이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0: In particular, the late Lee Yong-yi, who served as commander of the 3rd Battalion of the 1st Wolfpack Unit, left behind a wealth of valuable materials, including photographs of activities, combat logs, and operational maps detailing infiltration routes into enemy territory.
4: 요거는 제가 참고로 파일을 하나 그 전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그 일자별 그 전투 상황도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작전 나가서 뭐 노획을 뭘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는 체크는 안 되고 네. 아마 그런 전사 내용에 노획품을 하고 뭐 이렇게 획득해 왔다 하는 걸 아마 전시해 놓고 찍은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거는.
0: In fact, the members of the 8240th unit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Including the capture of a large number of enemy weapons and equipment. Although they achieved military successes by carrying out various missions to disrupt the enemy's rear and disperse North Korean forces, they also suffered the immense pain of losing over 5,000 guerrilla fighters in the process. Pyeongchang, Gangwon-do Province. In these mountains lies the story of another forgotten volunteer soldier from the Korean War.
5: 저는 그 8240 부대 D15, 덩키 15에서 싸우셨던 이용섭 씨의 아들 이창선입니다.
6: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5: 199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지난 5월 30일 작고하셨습니다. 달라스에서 작업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제 아들하고 LA에서 UCLA에서 제 아들이 ROTC 임관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도 한 20여 년간 한국군에서 복무했고 저희 아버님은 그 참 실제 한국 전쟁에서 그 오래 전투를 직접 하셨고.
0: The late Lee Yong-seop was a native of Jeongju, Pyeongan-bukdo Province. Who served in the 8240th Donkey Unit?
5: 오늘날 이제 그 계속 수색 정찰 임무를 맡았는데 그 계속 그 미군 조종사들이 계속 희생되니까 조종사를 구출해 와야 된다 그런 임무를 맡고 이제 쭉 섬 작은 섬들을 이렇게 무인도부터 뭐 이런 섬들을 이렇게 수색하고 다니는 게 52년 봄이었어요. 눈이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수평선 넘으로 이렇게 조그만 연기가 올라가더래요. 저기 분명히 빈 섬인데 중공군도 있다가 철수했고 빈 섬인데 뭐가 있는가 보다. 상륙해 보자. 느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섬에 상륙해서 보니까 소물 뜯어서 MAYDAY라고 써있어. Mayday라고 써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이상하다 해서 밤에 지켰어. 밤에 누가 분명히 여기 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밤까지 일하다 밤에 이제 사면으로 습격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갑자기 굉장히 긴 키에 노란 머리를 한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러스케 잡았다. 그래서 러시아 놈이 여기 들어와서 러스케 잡았으니까 당장 연락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미군 대령인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이었죠.
0: This rescue operation carried out on Daehwado Island in the West Sea off Cheolsan, Pyeonganbuk-do Province was featured in the renowned American news magazine Life. As the title The Robinson Crusoe of Shinzo suggests, in May 1952, U.S. Air Force Colonel Albert Shinz crashed with his aircraft during combat in North Korea and survived for a full 37 days on Daehwado Island, which was uninhabited at the time. The South Koreans mentioned in the article who rescued him were none other than the members of the 8240th's Donkey Unit, led by the heroic Lee Yong-sup.
5: 네, 이 편지는 1964년 7월 그 저희 아버님께서 구출하신 신츠 장군으로부터 받은 편지, 감사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이제 그 당시 1952년 6월 7일 날 덩키팀에 의해서 구출됐던 그 감회가 적혀 있고요.
0: Colonel Shin's return to his homeland. But Lee Yong-sup, the man who saved him, was never able to return home.
5: 네, 고향에 가고 싶다 하셨어요. 국민 면제 모셨다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그 고향인 강원북도 정주군 대전면에 거기에 네, 모실 생각이에요.
0: representatives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Support Team are at the airport to greet someone. Monica has returned to Korea for the first time in 6 months. Whenever there are events related to the 8240th unit, she travels long distances to attend. She's on this trip with her father, the late Choi Kyung-jin.
1: 네, 한국에 온 이유는 제 아버지 최경진 그분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아버지 지금 안 계시지만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제 남편하고 같이 왔고요. 또 그동안에 아버지의 업적에 대한 역사 그런 거를 좀 연구해 보려고요.
3: 페이미?
0: Monica is dedicated to researching the 8240th unit, traveling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to hold seminars.
1: Yeah.
0: She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view the 8240th artifacts held by the War Memorial of Korea in person.
7: 조 씨는 네 말씀 울팩 2부대 간부명.
1: 울팩 2. Okay. 네.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울팩 2부대에는 이런 자료들이 많은데
1: 다른 부대는 그래요.
7: 거의 없어요.
0: They had no service numbers or ranks, and their activities were kept top secret. Due to the nature of irregular forces, official records and materials are rare. But fortunately, a variety of materials remain from the 2nd Wolfpack unit.
1: 출시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7: 네, 맞습니다.
0: Monica looks up her father's name in the military registry.
7: RP대장 양석호라는 분이 요때 입대를 하셨고
1: 오케이.
7: 이분 나이는 28세.
1: 아, 이게 나이예요?
7: 네, 학력은 중졸.
1: 아,
7: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 그렇죠, 그렇죠. 네. 와우. 그래서 제 아버지가
7: 네.
1: 덩키 6에 계시다가 나중에 월팩으로 가셨는데
7: 네.
1: 어느 월팩으로 가셨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적어도 대학교 다니다가
7: 네.
1: 전쟁을 하셨기에 혹시 여기 계실까 지금 보는데 여기 최 씨는 없네요.
7: 최 씨가 별로 없는
1: 거죠. 그죠?
7: 네.
1: 최 씨가 별로 없죠.
7: 네.
1: 근데 파리사공에 대한 기록이 정말 요거밖에 없다니 정말 정말 안타까워요. 네.
7: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많이 없어진 걸로 그렇게
1: 네,
7: 생각해요.
1: 네, 네.
8: 네. 그 참전 용사들께서 또 그 행정가에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기록을 남았다는 게 그 기록 하신 거를 제가 직접 만졌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그분들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제 아버지 최경진 이름을 찾았는데 그분 성함이 여기 이번엔 안 나와서 굉장히 좀 많이 섭섭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섭섭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의 기록이 있으니 또 그분들의 업적을 더 살려야 된다고 그런 사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0: She came to Gyeongdo to ease her disappointment.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네요. 네. 네. 여기서 뵐 줄 몰랐네. 네. 반갑습니다.
9: 네. 언제 오셨어요?
8: 네, 어저께 왔어요. 네.
0: 네. These are the people she met at the annual memorial service for the guerrilla fighters held in Gyeongdo.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 충성.
8: 충성.
2: 충성. 와, 오셨네.
8: 네.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10: 반갑습니다.
8: 네.
0: This gathering spot for displaced residents is also the office of the Veterans Association, where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s Urji Tiger Brigade gather.
11: 여기서 지금 이 장소가
8: 네.
11: 나 5년은 젊어졌어.
8: 5년 더 젊어지셨어요?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11: 어?
8: 성함.
11: 김.
8: 김.
11: 맑을 청자. 삼시면에 푸를 청.
12: 청산.
11: 밀산.
12: 김청산. 네.
8: 어머님은요?
10: 네. 민옥순이요.
8: 어, 이름 좀 멋있네요.
10: 민옥순. 황해도 연하루.
8: 연하루?
10: 연안우 지루지
11: 미산리
10: 미산리
11: 미산이야 미산리
10: 미산리
8: 미산리 생년월일은요
10: 34년생이요
8: 어 젊으시네요 네 아버님은요
13: 최복렬
8: 네
13: 최
8: 최씨예요 어느 최씨예요
13: 해주
8: 해주 최씨예요 어 저도 최씨인데 저는 강릉 최씨예요 예 최
0: Today, she plan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he veterans and the experiences of the 8240th soldiers who, like her father, roamed the battlefields.
8: Field inside.
2: 오공군이 한 저 6.25 전쟁에 참가해서 조종사들이 많이 한파에 맞아서 북한 지역에 떨어졌어요.
8: 네.
2: 여기서 작전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 땅이니까는 어느 논두렁 누구네 밭에 떨어진 것까지 다
8: 알죠. 그렇죠.
2: 예. 그 동네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앞에 해가지고 작전을 펴니까는 좀 좋아요.
8: 네.
2: 그렇게 해서 그 조종사 구출 사업이니 또 극동사령부에서 정보가 없어가지고 오폭을 많이 해서 그냥 민간인 폭구고 그러니까는 8240 부대가 창설되고 나서는 정확한 폭격을 하는 거야.
8: 네.
2: 전부 고향이 거기니까는 네, 어디 어디 메치점에 갔다가 그냥 인민군이 주둔한다. 오늘 저녁에 야간 열차로 다 군량미가 간다. 뭐
8: 네.
2: 다 하니까 우리가 그걸 기습작전 들어가고
8: 그렇죠.
2: 와서 공군에서 폭격을 해주고.
8: 그 훈련 받을 때 힘들었어요? 네. 네? 훈련을
2: 훈련 받아 낙하산
8: 낙하산 훈련 받으셨어요?
13: 아, 네, 공수
8: 히디를 이곳에 이곳에
13: 공수 훈련을 1952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120명 TO가 120명이에요. 120명 중에서 16명이 평양에서 낙하했습니다. 16명이
8: 16명이요. 몇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13: 돌아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순한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8: 네.
13: 그 사람들 탐광으로 다 갔대요.
0: The one might expect these memories to have dulled or faded, Over more than 70 years, vivid testimonies poured out, as if it all happened only yesterday. Every single word is living history. We must record and remember these stories before it's too late. The guerrilla fighters, who were teenagers at the time, have now become veterans in their 90s. And since it is uncertain how much time they have left, this meeting is immeasurably precious and invaluable to Monica.
8: Thank you. These people also have been through the war with my father, and the same with the American people who have been trained and 작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이북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또 이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면 또 아직도 살아계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예, 오늘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It's time for a fun chat with trending figures here on Brunch Club. Now, today's guest is someone who has become impossible to ignore. Many of you may have seen the music video for Lee Chan-hyuk's Vivid La La Love, which has surpassed 4 million views and captured the attention of fans around the world. The moment the video begins, one person steals the spotlight with an unforgettable presence. Please welcome actor Kim Yoo-nam. Hell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Great to have you here.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글로벌 크런처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Hello guys, my name is Yoo-nam Kim. I'm Korean dual acto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칭 저신장 배우, 자칭 난쟁이 배우 김유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너무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작부터 너무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 너무 좋습니다.
1: 아, 벌써요?
0: 네. So our show actually has many international listeners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저희 프로그램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청취자분들이 많거든요. You began your acting career in theater, and you've spent years performing in Daehangno, which is often called the Mecca of Korea's theater scene. How would you introduce the charm of Daehangno? I guess it could be a must-seen spot or your favorite restaurant. So 배우님이 연극으로 연기를 시작하셨잖아요. 오랜 시간 활동해 오신 한국 연극의 메카죠. 대학로만의 매력을 우리 외국인 친구들에게 좀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꼭 가봐야 할 곳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뭐 맛집이라든지.
1: 일단 그 대학로는 연극의 중심지기도 하고 이제 서울의 거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된 건물이나 이제 한국 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0: 네, so it's at the very center of Seoul, and like I said, it is the mecca of Korean theater scene, and it has a lot of old buildings.
1: 그래서 그 제가 추천하는 데는 이제 삼계탕 집이 있는데 마당 너른 집이라고 거기 진짜 맛있고 가게의 스타일도 조금 한국적인 분위기여서 진짜 좋습니다.
0: 네, so Yoo-nam would like to recommend a delicious restaurant. It's actually a 삼계탕, or you know the chicken soup, hot chicken soup place. 마당 너른 집 is the title of the restaurant, but that place is apparently really good. 자주 가시던 곳인가 봐요.
1: 아, 비싸 가지고 자주는 못 가고.
0: 아, 그래요? 네. Okay, it is a little too

0: expensive, so he couldn't go there often, but he would like to recommend it.
1: 진짜 그래도 생각보다는 자주 가는 편이고. 아. 그리고 이제 그 대학로에서는 역시 소극장 공연 보면은 이제 한국의 문화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네. 그런 컨셉의 공연들이 많아서 네.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0: 아, 좋습니다. All right. And because it's a hotspot for a theater scene, right? There are a lot of small theaters, so you must go play plays. I mean, watch plays there to really get the sense of how Korean play culture and theater culture is like. Well, last year, you joined Lee Chan-hyuk on stage for a special performance on Vivid La La Love at the 46th Blue Dragon Film Awards, which is Korea's film awards ceremony. 작년 제4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축하 무대에서 이찬혁 씨와 같이 비비드 라라 러브 무대를 하셨잖아요.
2: 네,
0: 그렇습니다. 네. So I have to say your dancing really impressed me. Have you always had that dance DNA? I wonder. 그 무대를 보면서 배우님의 춤 실력에 많이 놀랐거든요. 원래 항상 이런 댄스 DNA가 있으셨을까요? 춤 이렇게 멋지게 출 수 있는 비결 궁금하네요.
1: 이 춤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냥 자신의 몸짓이기 때문에 네, 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멋지든 안 멋지든 상관없이 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움직였다.
0: Oh, okay. 네. So, because dance is all about just expressing yourself through movement, right? So he just moved around really casually and freely just to express himself.
1: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놀고 다니고 이태원에서도 자주 이렇게 춤추면서 놀고 네, 춤추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0: 그냥 느낌대로
1: 네, 느낌대로.
0: Okay, so he really loves dancing and he goes by the vibe and how he feels like he wants to move and he often goes to Itaewon as well to dance and play around. All right. Well, let's continue with today's keywords. Could you, I will reveal the first one, one by one. 자, 그럼 이제 yes. 브런치 클럽의 키워드를 보면서 토크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es. 키워드 한번 열어볼게요. The first
1: 따란.
0: keyword is, ta-da, friendship. So why did you choose this keyword for us? 어떤 의미를 담아 이 키워드 고르신 걸까요?
1: 저는 이제 friendship, 이제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모든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저의 에너지를 조금 북돋기 때문에 뭔가 이번 파트에서는 이 프렌십 키워드가 맞을 것 같다라고 너무 생각을 했습니다.
0: So Yunam likes to hang out with his friends and that's where he gains his energy from. 완전한 외향형이신가 봐요.
1: 완전입니다. 완전. MBTI E.
0: He's a big extrovert. Big E when it comes to MBTI. Well, you originally majored in comedy. At university and even before the show I could really feel your bright you know and confident energy 원래 대학에서 개그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방송 전에도 그렇고 이제 몇 마디 나눴는데 배우님의 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who has the biggest influence on shaping that part of the personality that you currently have 배우님의 이런 성격이 형성되는데 좀 가장 영향력을 준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1: 물론 Also, my mom.
0: Oh, yeah. your mom.
1: No. 저희 엄마 자체도 너무 노는 걸 좋아하셨고 네. 되게 끼도 많으시고 oh. 친구들도 많으시고 항상 어렸을 때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힘이 크지 않나.
0: Okay, so the biggest figure behind him and his personality would be his mother because his mother also likes to play, have fun. She has a lot of friends and she brought Yunam around to meet many different people together when he was growing up. So that's how his personality was probably shaped. Well, looking back to your childhood or school days, was there a moment when you first realized, oh my gosh, I really like performing and expressing myself in front of people. 아주 어릴 때나 그럼 학창 시절로 돌아갔을 때 배우님이 나 사람들 앞에 서서 표현하는 거 좋아하네 라고 처음 깨달았던 뭔가 그 사건이나 순간이 있을까요?
1: 예, 뭐 깨달았던 것 자체는 네. 되게 어렸을 때는 춤추는 거 좋아하고 항상 그 재롱 부리는 거 좋아하고 누굴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마 그런 거는 항상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So when he was really young, he always liked dancing, like standing in front of people, making people laugh, you know, performing for people and making them happy.
1: 네, 무대에 서는 걸 이제 좋아한다라고 뭔가 느꼈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진로 상담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너 친구들

0: 이랑도 잘 지내고 네. 선생님한테도 위트 있게 개기니까 개그맨을 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아 개그맨 무대 위에 서는 거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 All right, he never thought of it as a career though until he met his teacher in high school, and when they were having this career counseling, the teacher recommended it because you have a lot of friends, you like being in front of people. Why don't you become a performer or a comedian? And he thought, yeah, that could be a thing for me. Okay, well, then what first led you to acting then?
2: 그러면 어떤 계기로 연기에 첫 발을 디디게 되신 거죠?
0: 어쨌든 이 개그라는 거 자체도 연기가 이제 퍼스트고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녀서 배우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시작된 거는 이제 대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네. 단편 영화 가 이제 캐스팅이 제의가 와서 너무 감사하게도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된 거죠.
1: Okay. So he first went to an academy to learn how to become a comedian. And then that's also a part of acting, right? It's all about acting. And when he went to college, he had a very great opportunity to act as this little role in this movie, an independent movie. And that's how he first went into acting.
2: 그러면 이 첫 무대에서 조명을 받았던 순간 혹시 기억나세요? Do you remember the first moment?
0: Yes, remember.
1: Okay, tell us about it.
0: 첫 데뷔가 네. 2015년도였는데 네. 졸업 공연을 제가 학교 졸업 공연을 못했어요.
2: 아.
0: 그때 이제 다리를 다쳤어가지고 다리가 네. 고장 나가지고 네. 고질병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해서 못했단 말이죠. 학교 졸업 공연은.
1: So Yunam couldn't perform for his graduation performance because his leg wasn't well. He had to go through surgery and he was healing. Now you're healthy, right? 지금은
0: yeah. A little.
1: 괜찮으시죠? Okay, a little.
0: 아무튼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조금 재활이 될 때쯤에 이제 밖에서 이제 제이가 또 들어온 거예요.
2: 네.
0: 정말 감사하게도.
2: 네.
0: 그래서 그 공연의 기회를 잡았고 아, 그 공연이 제목이 급이 다르다라는 작품이거든요.
1: 네. So thankfully, as he was rehabilitating and his leg was getting better, he received a proposal from outside to play in this play, and it's called We Have Different Levels, or The Level is Different, is the literal English translation.
0: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저랑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2: 네.
0: 그 친구는 완전 키가 크고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군대 가기 싫어서
2: 네.
0: 급을 이제 낮게 받으려고 하는 거고
2: 아.
0: 저는 이제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금을 받으려고
2: 네.
0: 급을 높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 롤이었거든요.
1: 네. So the storyline of this play was there's this tall guy and he doesn't want to serve in the military, so he wants to lower his level. And there's this other guy who wants to be of help to his family and wants to increase or level up his level basically.
0: 그래서 그거 자체도 재밌었고 학교에서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완전한 다 보이는 거였는데
2: 네.
0: 이 키 큰 사람과 제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는데 무대에서도 조명을 받자마자
2: 네.
0: 아 이게 또 다른 매력이 있구나 이거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1: 네. So he wondered how this contrast would look like on stage, the tall figure and the relatively shorter figure. And he didn't realize until he was on stage that this actually has its own unique charm.
2: Oh.
0: 네, 맞아요. 작가님 네. 자체도 이제 저신장 장애인이셨어가지고 좀 그런 내용에 썼었고 저희 학교 선배, my campus senior.
2: 아.
0: Yeah.
1: So the writer was a senior who was also a dwarf.
0: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다른 이제 저신장 장애인의 그런 시선들 이런 것도 좀 알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2: 너무 뜻깊고 단순히 처음이었어서가 아니라
0: 맞아요.
2: 여러모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공연이네요.
1: All right. So not only because it was his debut stage, but because he was able to learn more about the perspectives of other disabled people as well through his senior who was the writer, it was a very meaningful debut stage for him. Well, what's the greatest joy then of being an actor?
2: 배우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과 희열은 뭘까요?
0: 일단 이 관객들과 직접 만나면서
2: 네.

0: So Yoonam actually had a lot of like dreams, and the list goes on and on and on. But as an actor, you're able to play roles of different people with different jobs, right? So he's played all the things that he has dreamed of already, and that is the biggest charm of being an actor. Well, that's amazing. When you first walk on stage, you know, you can feel the audience watching you, but is there a moment during a performance when you think, oh, I've completely captivated the room?
1: 무대에 처음 딱 섰을 때 관객들이 이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느껴지는데 연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아, 내가 지금 객석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라고 진짜 몸으로 느끼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2: Always.
0: Always.
2: 왜냐면 무대에는 저밖에 없고 네.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네. 그리고 그 시선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그런 리액션을 받을 때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0: He's always grateful when he sees audiences with like bright eyes, you know, shiny eyes. They're looking at him, giving him attention. So he really feels that he's captivating the room all the time he's on stage.
2: 뭐 비디오나 아니면 무대, 네. 시에라나 뭐 theater,
0: TH. Oh, yes.
2: 아무튼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리액션이 오잖아요. 비디오는 이제 댓글로 코멘트로 많이 오고 네. 무대는 이제 관객들의 직접적인 눈빛. 네. 그리고 그 오프닝 멘트 칠 때 그때도 엄청 기억났거든요.
0: 네.
2: 그 Song of Beast My Performance요. 그 이제 오프닝 멘트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저의 멘트에 웃고 막 이제 좀 분위기가 풀리고 아. 이 극장에 적응하는 네. 그런 걸 느꼈을 때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0: And also when he is in charge of opening up a stage, people would laugh at his humor, and that's also something that he enjoys a lot about being on stage. Well, sometimes the public or media can be overly cautious, you know, when talking about artists with disabilities like yourself.
1: 대중이나 미디어가 장애를 가진 아티스트를 바라볼 때 가끔은 과도하게 좀 조심스러워하거나 배려하는 시선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0: So as an actor and as an individual, Kim Yoonam, how do you feel when you encounter those, I guess, perceptions or sometimes assumptions?
1: 배우로서 혹은 인간 김유남으로서 그런 시선이나 편견을 마주할 때 평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2: 저는 어쨌든 직업 자체가 배우여서 평가를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장애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뭔가 크게 다가오는 거는 정말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좀 더 안쓰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Okay, so because he accepts the fact that he's a disabled person and because he's an actor, that's his job. He always gets judged, you know, and evaluated. So he doesn't really encounter these perceptions and assumptions that much. And actually, he feels pity for those without disabilities, in fact.
2: 이게 왜냐하면 이 장애인분들이 뭐 불편해하거나 이런 건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다 다른데 오히려 비장애인분들이 다가오기 정말 불편해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도와주면 오히려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지점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네. 오히려 더 불쌍한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좀 더 열려 있었다면 네. 이런 걸 말해줄 수 있는 정도의 멘탈을 가졌다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Becaus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y have a hard time approaching the disabled. They may be overly cautious, and when Yoonam looks at that, he feels a little sorry for them, and he wishes that there are disabled people who can openly tell them that it's okay to approach them more comfortably.
1: 그러면 그렇게 과하게 좀 조심스러워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똑같이 대하는 게 당연히 편하시겠죠?
2: 뭔가 그것도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애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 비장애인들이든 장애인들이든 장애인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0: 네, 네. Okay. So because he accepts the fact and realizes the fact that he has a disability, he just wants the public to be more open about it. And if you want to ask a question, perhaps you can ask it. You know, without being uncomfortable.
2: Yeah, yeah.
0: Yeah. Just ask whatever you want, without being too cautious. All right. All right. So I I'd love to hear one of your music recommendations now. What kind of music do you usually listen to?
1: 이쯤에서 배우님의 추천곡을

0: 들어보고 싶은데요. 평소에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좀 즐겨 들으시나요?
1: 아, 요즘에는 이제 뭔가 되게 어두운 뭔가 락 이 정도를 많이 듣고 있는데.
0: 어두운 락. 네. Dark rock music these days.
1: 근데 뭐 추천곡?
0: 네. 크런처들과 함께 들을 추천곡 하나 주신다면요?
1: 제가 항상 좋아하고 저를 뭔가 이야기한다? 라는 듯한 느낌의 노래가 있거든요.
0: 네.
1: 아티스트 하하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를 정말
0: 네.
1: 노래방에서도 이제
0: 네.
1: 괜히 이름 바꿔서 네. 유남이라고 부르고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0: Okay, so the recommendation is 키 작은 꼬마 이야기, Story of a Little Kid by Haha, and it reminds him of himself. So when he goes to the singing room, he would change the name of the kid to himself, 유남, and sing along with it as well. It's one of my favorite songs too.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So Crunchers, here is your recommendation. Enjoy it, and we'll be back for more fun chat. Stay tuned.

0: We're back. This is Brunch Club, and today we're joined by actor Kim Yoon-nam. Before we continue the conversation, here's a short announcement to make. Now, shape the future of Arirang Radio today. Check out the 2026 Arirang Global Listener Survey via our website or app, PubUp. It's a quick 5-minute survey, and your opinion means the world to us. Join us now and let your voice be heard. Now, Brunch Club, we're back with actor Kim Yoon-nam, like you said, and like I said, and I'll open the second keyword for all of you. Now, the second keyword is...
1: Ta-da!
0: Funny!
1: Yes!
0: Now, what is the meaning behind this keyword? 어떤 의미 이번 키워드 담고 있죠?
1: 그냥 항상 재밌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이 행복감을 나눠주자 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고 있기 때문에.
0: Okay, that's good. Always have fun with your life and share that fun happiness with other people. That is a really nice way of looking at life, I guess. Now, this may be my own assumption, though, but many traditional plays seem, I guess, designed around the movement and physical standards of non-disabled performers. 이게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기성 연극이나 작품들의 대본은 되게 비자양해인의 신체 기준이나 동선을 위주로 좀 짜여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what's the reality like? 현실은 어떤가요? 그리고 혹시 맞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있으시진 않을까 싶어서 궁금했어요.
1: 일단 물론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이제 다리를 다치거나 못 걷게 되면은 네. 아, 무대에 못 서는 건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0: So Yoon-nam had that sort of prejudice, I guess, or assumption before as well. And when he was young, he thought, if I, you know, break my leg or get injured, will I not be able to go on stage?
1: 어쨌든 근데 그것은 결국에 이제 사회적 구조에서 오는 문제였다라고 요즘에는 생각이 들고, 제가 데뷔하거나 이럴 때부터는 네. 전혀 동선이나 이런 움직임에 오히려 더 이제 그 장애인 배우들도 많아지고 장애인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장애 예술인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편하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구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0: 네. And when ever since he debuted, in fact, he didn't feel any of that, and it was only an assumption. And because there are a lot of artists, performers these days with disabilities, the whole structure of the scene has greatly changed.
1: 저는 그래서 배우다 보니까 또 네. 배우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막 많이 불편한 건 없고요. 생각해 보면 그 극장 같은데 소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뭔가 휠체어 장애인분들이나 네. 이제 좁은 그런 장소 같은 경우에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in some places like little theaters, it could be a little small. There may be no elevators or like staircases. This could be a little inconvenient for people on wheelchairs, is what Yoon-nam thinks.
1: 저도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네, 정말 funny하게 작업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0: Alright, and Yoon-nam was like that too. He needed help with his e-scooter, whatnot. But his colleagues were really friendly and supportive. So thanks to their help, he was able to have a really fun time working with them. Alright, well, when taking on new roles, how do you interpret or reinterpret a character in a way that feels authentic to you?
2: 새로운 작품에 들어갈 때 배우님만의 스타일로 좀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재해석하시는 뭔가 노하우가 있을까요?
1: 저는 이 캐릭터를 인물을 만날 때 만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작품의 인물을.
0: So Yoon-nam meets the characters is how he expresses it.
1: 왜냐하면 제가 그 인물이 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0: 아.
1: 제 스스로가.
0: 네.
1: 그래서 그래서 이 인물을 네.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아. 고민을 많이 해서 만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So he uses the expression he meets these different characters because he doesn't think he could become those characters 100%. So he thinks about how best to describe these different characters.
1: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서도 이제 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나는 이랬는데 너의 그런 인물로서는 어때? 그러면서 이제 전 상황 후 상황을 보면서 네. 이제 연출을 프로듀서한테도 아, 물어보고 네. 이제 작가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에스킴을 많이 하는 오, 느낌입니다.
0: 네. So he asks a lot of questions towards the character that he meets, and he asks the directors, all the other staff members, and he thinks about the whole context before and after what has happened to the character.

0: in order to reinterpret and understand them fully. Interesting. Well, you've worked in theater, television, and even in musicals. Which role, I wonder, has been your favorite so far?
1: 배우님께서 연극뿐 아니라 드라마나 뮤지컬도 하시잖아요. 다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맡은 배역 중에 좀 가장 좋았던 캐릭터가 누군가요?
2: 물론 이제 다 좋았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그 롤은 네. 이제 흔히 이제 The Great Showman, 네. 위대한 쇼맨으로 알고 있는 영화 위대한 쇼맨으로 유명한 뮤지컬 반엄이라는 작품에 반엄의 절친한 동료인 톰섬 장군 역할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0: So it's one of the characters of The Greatest Showman, and he played the role of General Thompson, a friend of the main character Barnum.
2: 그 캐릭터 자체도 이제 물론 대극장이었고 모든 관객들이 제가 이제 대사할 때 이제 글썽글썽임과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그리고 연예인 선배님들하고 같이 했고
0: 아 네네 so he remembers that play in particular because he was with a celebrity as well as he liked how the audiences looked at him as he made his lines said his lines like with teary eyes they were all being attentive to him and that was the most memorable character that he remembers then is there a line then that has stayed with you for a long time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아하는 대사도 있을까요?
2: 그 장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네. 이제 뭔가 이 나눔, 뻔히함과 그 도와주는 것을 막 나누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연 퍼포먼스쇼 자체에서도 일막 끝나고 인터미션 전에 네. 이제 제가 독백을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 있는 대사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0: Okay, so Like he said, he likes to share joy with other people, right? During this very play in The Greatest Showman, before the intermission, there's a line that he says, monologue sort of, that he says alone, and that is 어떤 거죠?
2: 그게 이제 상황이 네. 이 반엄이 이제 막 시민들한테 이제 막 질타를 받고 이제 그 뮤지엄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나타납니다. 뚜벅뚜벅 걸어와서 네. 막 사람들이 반엄 너는 쓰레기야 쓰레기야 이러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나타나서 맞아요 반엄은 쓰레기입니다.
0: Oh, so Barnum, he's receiving criticism from the public saying, you are rubbish, like you're not a human being. And the friend Thompson, which Yunnam played, comes along and says, yes, he is rubbish.
2: 네 맞아요. 반엄은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아니었다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어둡게 이 방 한 구석에서 박혀있던 제 인생을 이 사회로 끌어내준 게 반엄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 욕하실 거면 욕하십시오. 저는 저 사람을 응원합니다. 와. 이런 대사였거든요.
0: 네, so... The friend Thompson said, yes, he is rubbish. Criticize him all you want. But if it weren't for him, I wouldn't have been able to come out into this bright world. I would have always been in the dark, is what he said.
1: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2: 아니요, 좀 설명만 해가지고 살짝 so shy.
0: I actually thought I was looking at the scene of the play when he was actually saying that line. But wow, it must have been amazing on actual stage. All right, well, here's another question for you. Receiving a script for the first time and saying goodbye to a production months later must feel completely different, is what I assume. What emotions are usually left behind when a project comes to an end?
1: 한 작품을 시작할 때 처음 대본을 받아들었을 때 설렘과 수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그 막이 내려갈 때의 감정은 전혀 다를 것 같거든요. 한 작품을 온전히 떠나보낼 때 마음속에 보통 어떤 감정들이 좀 떠오르나요?
2: 일단은 받았을 때는 물론 scared, very scared, and nervous 하는데 결국 이제 떠나보낼 때는 네. 또 이게 작품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재밌거나 그랬으면 아쉬울 때도 있고 네. 뭔가 힘들거나 했으면 후련할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랑 이제 친구됐던 네. 이 만났다고 하잖아요. 제가 만났다고 네. 표현을 했잖아요. 그 만났던 인물을 뭔가 이제 좀 롱타임 동안 못 본다라는 아. 느낌의 좀 아쉬움, 헤어짐 뭐 네. 그런 느낌의 아쉬움 정도였던 것 같아요.
1: 네네.
2: 그럼 뭐 이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살짝 이제
0: little less 아쉬움. So when he first meets the scripts, he does feel a little scared, a little nervous, how he's going to meet the new characters, whatnot. But after doing the production for months, he gets used to that character that he has met, right? So in the beginning, he would feel a little sad, disappointed to say goodbye, you know, wouldn't want to say goodbye to the character. But it's been quite a while since he's done acting, so that sort of feeling has gone down a little bit. But anyhow, saying goodbye to the character makes him feel a little sad at the end of a production. All right, well, is there an actor or anyone in life that you admire or consider a role model, perhaps?
1: 국내외를 불문하고 배우님께서 좀 평소에 닮고 싶다고 생각하고 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롤모델이 있을까요?
2: 일단 저는 한국에서는 되게 김윤석 배우님을 되게 좋아하고요.
1: 네.
2: 그래서 그 화술 되게 배우고 싶고.
0: 김윤석, a Korean actor, and he wants to learn how he speaks, talks, says his lines.
2: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너무 야망가기 때문에 이제 해외를 노린다면 아 물론 없지만 제가 감히 누구를 이런 느낌이긴 한데 피터 딩클리지 예. 왕자의 게임과. 이제 마블, 마블 너무 좋아합니다.
0: Peter Dinklage, because he's an ambitious man, he wants to go abroad as an actor. He likes Marvel productions and the Game of Thrones as well. All right. Well, speaking of which then,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as we've been talking, I get the feeling that there are different sides of you that you still have to show the public.
1: 아직 대중에게 보여주지 않은 배우님의 카드가 더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0: But since this is a program that targets international listeners, I think it could be an opportunity for you to, you know, step abroad as well. So what kind of role would you like to take on in the future?
1: 저희가 해외에도 또 송출이 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해외 진출의 기회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적, 장르, 불문 잘할 수 있는 역할이나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원하게 어필해 주시겠어요?
2: 뭐 잘할 수 있는 역할은 네. just the dwarf, playing and funny 네. and making 땅땅땅땅땅 막 이런 역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미지가 또 이렇기 때문에 네. 이제 뚱뚱하고 그러기 때문에
1: 전혀 안 뚱뚱하신데.
2: 그
0: anyway
2: 이제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
1: 네.
2: 해보고 싶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So he, of course, would be very confident in acting out a dwarf wants to do and take on in the future is the main character role of a romantic comedy, which is, I think, definitely possible. Yeah, rooting for you, cheering you on. All right, I hope that became a good opportunity for him. Now, let's open up the last keyword now.
1: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Ready?
0: The keyword is... Dwarf, the yes. biggest keyword, I think.
2: Dwarf is me.
0: Yeah, well, what meaning, I guess?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2: 이 저 자체를, 김유남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이 드워프, 난쟁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키워드를 설명 좀 선택을 하게 됐어요.
0: So when he wants to express himself, 김유남, the best word that suits him would be this dwarf.
2: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는 이 드워프라는 말이 난쟁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난쟁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막 욕이고 좀 비하적인 말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도 바꿔주고 싶었고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난쟁이밖에 없어가지고 네.
0: So unlike in the English world, English speaking world, in Korea, dwarf is translated to 난쟁이, but it often has a very negative connotation, and Yunnam wanted to change that social perception and the connotation behind this word, and it really is the one and only word that best describes him, Kim Yunnam.

0: 계속 말했던 것처럼 저 자체가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뭐 술도 좋아하고
1: 네.
0: 딱 드워프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1: So he loves playing, he loves drinking, he loves being creative. So he is just everything that a dwarf has. All the characteristics is in him. So a dwarf is the best keyword to describe himself. Well, I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I guess, when you feel most yourself then. You know, on stage and on camera, you have such a powerful presence all the time. But when you return to everyday life, when do you feel most comfortable being simply 김유남? 무대 위나 카메라 앞에서는 온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인간 김유남을 가장 편안하고 또 나답게 만드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0: 물론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제 베스트로 좋아하는 거는 인정받았을 텐데 물론 저도 인정받았을 때 좋은데
1: 네.
0: 저 김유남 자체로 정말 편안할 때는 도움을 받았을 때가 정말 편안하고 나 자체로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때. 네, 네,
0: 받았을
1: 네.
0: 때.
1: 네. So he does like anyone else, likes being recognized, of course. But when it comes to just simply being him, human Kim Yunan, a person Kim Yunam, he feels really comfortable when he receives help from other people.
0: 왜냐면 어쨌든 도움을 받으면 네. 도움을 받으면 개꿀이잖아요. 저의 힘이 좀 덜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도움 받는 것을 제가 느끼고 아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그 사람한테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도움받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so when he receives help, of course, he feels really comfortable. It's really easy when people help you out with this and that. But when he receives that, he thinks of that as something to return to other people as well. And that's what makes him happy these days. Well, no matter how strong someone is, there are moments when the road feels difficult too and walls seem too high. 오랫동안 한 길을 걷다 보면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지치거나 눈앞에 벽이 너무 높게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When those moments come, how do you get through them? 배우님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텨내고 또 스스로를 다독이는지 궁금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키워드처럼 프렌쉽 그 친구를 만나거나 그렇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1: So he would go meet friends because the first keyword, remember, was friendship, right? He likes meeting friends. He gets energy from meeting friends, other people. So he would go meet friends, first of all.
0: 그리고 지금 K-culture 자체들이 너무 유명해지고 있고 거기 인정받는 것 자체들이 저도 이제 코리안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감에서 조금 생각을 좀 뒤집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그래도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1: 네.
0: 뭐 이런 생각으로 빨리 뒤집는 네. 성격이라
1: 역시 긍정적이시네요.
0: Yes.
1: So because K culture, K everything is receiving so much spotlight and attention these days globally, right? He gets the energy from that as well. So he thinks, you know what? I want to do something to influence that and to contribute to that as well is how he thinks and tries to change his perspective to a more positive sort of mindset. That's good. Well, people often describe you with labels like actor with dwarfism or little giant even. But if you could choose your own descriptor, what would you like people to call you? 앞서 약간 언급하긴 했는데 세상은 배우님 내 이름 앞에 외소증 배우, 작은 거인 등의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타인이 붙여준 이름 말고 스스로 불리고 싶은 수식어가 있을까요? 드워프 말고.
0: 드워프 말고?
1: 아, 이게 one and only?
0: Only dwarf and...
1: Dwarf.
0: Yes.
1: Okay.
0: I told you I'm dwarf.
1: Okay. Well, it could be, you know, God of acting. 연기의 신이라든지.
0: No.
1: 아니에요?
0: No.
1: Dwarf?
0: Yes, just
1: okay.
0: dwarf.
1: Okay.
0: No. God of acting. No.
1: Okay. Nothing else. Just dwarf. That's him, okay? He is comfortable and okay with that descriptor.
0: And vitamin?
1: Vitamin.
0: Yes.
1: Okay. 인간 비타민.
0: Yes.
1: Yes.

0: Vitamin, someone who will lighten up your day when men. All right. Well, as actor Kim Yoo-nam, what's one value or I guess belief you hope you'll never lose no matter how much time passes?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배우 김유남으로서 이것만큼은 절대 잃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는 나만의 소신 혹은 중심이 있을까요?
1: 저의 상황과 저의 동료들과 제 친구들에 대한 감사함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뿐이고요.
0: Gratitude towards his situation, colleagues and friends.
1: 그래서 저는 뭔가 세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예, 저의 꿈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장난꾸러기여가지고 옆에 있다 보면 상처받는 친구들이 되게 은근 많거든요.
0: 그래요. 네. Oh, so he tends to be a little mischievous usually. He likes to joke around, play pranks. So some friends around him might get sometimes do get hurt because of him, because of the mischievous side that he has. But he nevertheless wants to thank all the friends who are around him. So why don't you then take this opportunity to perhaps say something to your friends?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1: Oh, yeah.
0: Shy, I'm shy. 한마디?
1: 한마디.
0: 네.
1: 아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 저희도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항상 저를 도와주고 또 인간 김유남으로서 되게 생각해주고 제가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항상 저를 지켜주고 인정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감사함 항상 잊지 않고. 그대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정말 큰 별 지금은 좀 작은 별이지만 반짝반짝 스몰 스타지만 큰 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So he just said thank you so much to all my friends. Thank you for being there for me. And although I do make jokes, am a little mischievous at times, thank you still for being my friend. And although I'm a small star right now, I will become a bigger star and lighten up all of you as well. Thank you once again. That is really sweet, Yoo-nam.
1: 되게 잘 기억하시네요. Friend is good.
0: Thank you. All right, you know what? Time really passed by quickly.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1: 어, 진짜요? 벌써요?
0: 네.
1: 와.
0: 그죠? 오늘 함께하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How did you feel to be here?
1: 일단 이 1시간 한 40분 정도를 가 50분?
0: 네.
1: 정도가 훅 가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요.
0: 그죠?
1: This place like a Doctor Who. 타임머신. 되게 너무 재밌었고요. 뭔가 저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트로듀스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어나 이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Oh, he loved the time with us today because he learned some English expressions in which how he can introduce himself and he was really happy to meet all of you crunchers and show who he is as a person and an actor.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Yoo-nam.
1: Thank you so much.
0: 감사드립니다.
2: Me too.
0: We'll have to say goodbye though with our last song. This is the very song that Yoo-nam was on by 이찬혁, Vivid La La Love.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1: Yes, yes, yes.
0: Keep crunching.

0: 둘, 셋.
1: 라이션.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프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엇.
2: 와우. 예.
1: 비트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비트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왔구나.
1: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출시된단 말이에요.
1: 아, 그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영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예요. 그래서
2: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1: 그래서.
2: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예스! 예스!

0: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소물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네. 굉장히 또 KBT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같아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예.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쵸.
2: 네. 아,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선크림 관련해서 네.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쵸.
3: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아,
1: 예.
3: 네.
1: 저희 아니랍니다.
0: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 아니,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0: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어, 죄송하네요. 괜히.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괜찮아요.
0: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어, 도망가시잖아요.
4: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Oh,
1: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0: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0: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0: Oh, what drama?
5: Many
0: of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Rowan?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0: Ah, 사랑해 보자. It's my favorite drama too.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5: Yeah.
0: Oh!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5: TikTok.
0: Oh, yeah. TikTok.
5: TikTok.
0: From the TikTok.
5: Instagram.
0: Yeah. Oh, then you got a
5: ChatGPT.
0: ChatGPT. Yeah. Oh, from ChatGPT.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0: Oh.
5: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0: Oh.
7: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0: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7: It's a long list.
5: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0: Oh.
5: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8: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follow.
0: Oh! 많이 찍었는데요?
8: And it's the first part.
5: I bought toner.
0: Toner.
5: Round lip.
1: Round lip.
0: Dokdo. It was good.
5: Yes. The toner I really like.
0: Mm-hmm.
5: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0: Yeah.
5: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0: 어, 근데 저기 커플들 하고 싶지만 좀
1: 할까? 아유, 하자.
0: 카메라 너무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그냥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0: 어. 안녕하세요. 어,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아, 이현진 됐어?
9: 싱가포르.
0: 어,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9: Hello, nice to meet you.
0: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4: Oh, are you guys couple?
7: Oh, yes, we're married.
0: Oh, married? Oh, really?
7: Yes.
0: Oh, my God. Oh,
5: congratulations.
7: Oh, thank you.
10: Oh, 1 year plus.
1: 신혼부부입니다.
0: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7: Yes.
0: Oh, really? Yeah. In Korea?
7: Yeah.
0: Oh, yeah. What did you guys buy?
7: Usually I get
1: Jeongsaemul.
0: Oh, Jeongsaemul. Jeongsaemul이 뭐죠?
1: 그 이제
7: 쿠션.
1: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7: I think 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0: Mm-hmm.
7: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0: Mm-hmm.
7: Yeah. Mm-hmm. So I prefer K-beauty items actually.
0: What about you? You there?
11: I like Estura because mm-hmm. I actually have eczema.
0: Mm-hmm.
11: So my skin gets dry,
0: mm-hmm.
11: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0: Oh.
1: When you buy,
7: yes.
1: 사실 때
7: uh-huh.
1: 뭘 보세요?
10: important thing?
11: I look at reviews.
0: The review?
11: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Mm-hmm.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mm-hmm.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12: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0: Are you satisfied?
12: Yeah, yes.
0: Oh,
12: yes.
0: You like that?
10: Yeah. Oh, you
0: have studied this Korean?
12: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0: Oh, really?
11: Oh. From watching Korean dramas.
10: K-BT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0: 어,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12: Goblin.
0: Goblin.
10: Goblin?
0: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10: 아니, K-BT 얘기할 때 텐션이
0: really?
10: K-드라마 얘기할 때 그거 봐요, 텐션이.
0: 공유 선배님. 이동구 선배님? 아, 오케이.
12: We cried when we watched.
0: Me too. That's the last episode.
12: Last few, yeah. When he stepped.
0: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he cried. You know?
10: Yeah, what? When
0: Jin-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12: Yeah, I know.
0: Yeah, it's like
10: this. This is KBT program. But
12: oh, sorry. Yeah.
0: Sorry about that.
1: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0: 그 공기가 좋아요.
1: 진짜.
0: 와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에 안정이 생긴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네.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0: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13: 네.
0: 아, 진짜로요?
1: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네.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0: 네.
1: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0: 아,
1: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뭘 가장 많이 이렇게
14: 성분을 많이 보죠.
1: 성분.
0: 네. 아 성분.
15: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1: 히알루론산. 네.
16: 우리는 기미 광채. 네. 기미 가리고 광채라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1: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16: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0: 달팽이.
16: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0: 아들 덕.
16: 우리 아들 최고.
15: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1: 샀어요? 오!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15: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1: 오, 이거 한번
15: 배송 완료.
1: 야,
0: 오 많이 사셨네.
1: 많이 사셨습니다.
15: 네, 배송 완료. 진짜로.
1: 말은 하나 사셨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15: 네, 요것도 네. 요것도 산 거.
1: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15: 네. 네. 거짓말 아니죠?
1: 네, 완전.
0: 아,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15: 네. 네.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네.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1: 맞아요.
15: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애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1: 맞습니다.
0: 맞아요.
15: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0: 그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5: 아이도 누구세요?
1: 온앤오프라는
0: 네, 온앤오프라는 그룹인데
1: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0: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15: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1: 저기
15: 있는데
1: 아 진짜요?
0: 아 그래요? 나중에 온앤오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아, 그럼요. 저희 가 뭐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1: 네, 저희를 찍는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우, 감사합니다.
1: 기릿!
0: 오케이.
1: 기릿!
0: 나왔다.
1: 간다.
0: 오, 나왔다.
1: 명수!
0: 나왔다.
1: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0: 가능하실까요?
17: 저희도 나가요?
1: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7: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거.
1: 수부 드세요?
7: 수부
1: 드세요. 저도요. 오 예스.
7: 저 수부지.
1: 오 예스. 오 스리 수부지.
13: 수부지.
1: 그 KBT에 갔는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7: 종종 합니다.
1: 아 진짜 종종?
7: 2주에 한 번.
1: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7: 저는 그 달바의 스킨패드. 오
13: 달바 스킨패드
7: 뭐죠?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1: 아 진짜요?
13: 네.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1: 그럼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7: 지금요?
13: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7: 아 찾았다.
1: 드링.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
7: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8: 저는 달바.
1: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7: 달바가 이 스킨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13: 네, 좋은 정보. 꿀팁. 이렇게
1: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팅!
13: 안녕하세요. 와,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13: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1: Let's go! 와우!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13: 그렇죠.
1: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3: 와우! 네, 시민분들의 최고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1: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13: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런 거네요.
1: 그렇죠.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13: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13: 맞아요?
1: 또 괜히 뭐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13: 그래서
1: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네. 완전 물 같습니다.
13: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제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13: 그렇죠.
1: 딱 좋죠.
13: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13: 그렇죠. 거의 드물죠.
1: 드물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13: 네.
1: 야 이거 진짜 완전
13: 무리네. 어, 물, 아, 물이네.
1: 와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13: 그건 아니고요.
1: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13: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1: 맞아. 이거 사실 그래.
13: 그냥 물인데?
1: 자 향은 어때요?
13: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1: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13: 뭔데요?
1: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13: 네.
1: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7: 오, 좋다.
1: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13: 뭔데요?
1: 하차할래?
13: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아요.
13: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죠? 일단 그러네.
13: 네,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1: 자, 화장솜.
13: 네,
1: 자,
13: 이건가요?
1: 맞아요.
13: 오!
1: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13: 네. 네.
1: 누가 꿰맸어요, 이거?
13: 아, 이거. 아니.
1: 괜찮아요? 어? 아니. 남자고 뭐가. 아야, 아파라.
13: 아,
1: 가위로.
13: 아,
1: 오.
13: 와우.
1: 아까 말했죠. 각질 제거가 중요하다고.
13: 네.
1: 닦아내면서 삐끗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13: 뭔데요?
1: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13: 아, 화장품에?
1: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13: 완전 적셔서?
1: 그쵸, 그쵸.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13: 오.
1: 깔끔합니다.
13: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보통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13: 맞습니다. 좋아요.
1: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3: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제.
1: 진짜요?
13: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1: 오!
13: 어, 단무지인가?
1: 뭐야, 뭐 식당 도시락 아니에요?
13: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1: 와사비 쌈무.
13: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1: 뭐야? 반찬통이에요?
13: 예. 네. 아, 아무튼
1: 근데 크긴 하다.
13: 예. 네.
1: 자, 이렇게 뜯어 보면
13: 예. 네. 알았어.
1: 개봉을 확실하게 하셨네. 이게 또 2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아,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13: 다져주네.
1: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13: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보이시죠?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소프트. 토너 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네.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하시죠.
13: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 네. 오, 씨. 그게 누가 뭐 얼굴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13: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13: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1: 오!
13: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1: 그쵸.
13: 예.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1: 사실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0: 시원해요.
1: 어 시원해요. 풀린다.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2: 자, 그 다음 뭐예요?
1: 이제 단무지.
2: 그렇죠, 단무지죠. 쌈은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1: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2: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1: 콜라겐.
2: 콜라겐 겔 패드입니다. 아... 그래서 뭔가 패드팩. 그럴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1: 좋습니다.
2: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들후들합니다, 이렇게.
1: 근데 패드 모양이 또 달라가지고. 네.
2: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1: 아 그래?
2: 그걸 좀 알았네요. 달바 여기가.
1: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2: 나쁘지 않아요.
1: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2: 좋아요?
1: 네. 믿어주세요. 네. 어 이거는 조금 전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2: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네.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1: 아 그렇죠.
2: 또 좋은 점이 네. 사실 두 개잖아요.
1: 네.
2: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1: 네.
2: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1: 네.
2: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1: 네.
2: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1: 네.
2: 일석이죠.
1: 네. 좋습니다.
2: 좋습니다. 자,
1: 좋아요.
2: 자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풍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2: 그렇죠, 그렇죠.
1: 직접 이제 에트라 아토베리아 하이드로 스틱 크림.
2: 맞습니다.
1: 네, 와. 맞습니다.
2: 이 브랜드가 네.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1: 아 진짜.
2: 이제 아는 사람들 많은
1: 오.
2: 그런 제품이었는데
1: 예.
2: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 아...
2: 와이어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어 왜?
2: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1: 아 좋아요.
2: 좋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1: 저도요.
2: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1: 어 헤비.
2: 헤비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 수딩 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오, 그렇죠.
2: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2: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1: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2: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1: 네.
2: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1: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2: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젤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1: 네.
2: 좀 뭐랄까 그래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1: 좀 그러네?
2: 딱 괜찮게 오 됐어.
1: 나도 그래.
2: 오.
1: 오 그치?
2: 진짜로 오. 거짓말 아니라
1: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2: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1: 오, 형 진짜 많이 하네.
2: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1: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2: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
2: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제품!
1: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샘물. 예, 네,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2: 아 그쵸?
1: 네.
2: 저는 네. 이거를 네. 씁니다.
1: 오!
2: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1: 네.
2: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1: 오!
2: 스터디 슬러이자
1: 네.
2: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1: 네.
2: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2: 자, 볼게요.
1: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2: 자.
1: 예.
2: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에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1: 네.
2: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1: 네.
2: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2: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1: 우와!
2: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2: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1: 네.
2: 안 되죠?
1: 바로 안 돼요.
2: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돼요.
1: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2: 어, 펴준 거지.
1: 촉촉해?
2: 어,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1: 근데
2: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1: 형 손,
2: 손톱까지 바르겠어.
1: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2: 딱딱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1: 여기 이게 안 한 거고 이게 한 거잖아요.
2: 그렇죠.
1: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아 확실히 더 이쁩니다.
2: 그렇죠.
1: 뭐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2: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1: 좋아요.
2: 진짜?
1: 어 진짜 아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네.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2: 오 그러네.
1: 예.
2: 네.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딱 보여야 되는데 확실히 네. 바로 넣었어요 커버. 탭줄이요?
1: 핏줄.
2: 내가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네. 않아요.
1: 네,
2: 핏줄을
1: 좋아요.
2: 갈아버린다. 네.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1: 네, 네, 네.
2: 지성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2: 그렇죠.
1: 이번엔 형부터 골라.
2: 저는 네.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크림 고르겠습니다.
1: 아, 수딩크림.
2: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1: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진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2: 좋습니다. 자 네. 이제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1: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2: 그쵸.
1: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2: 진짜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2: 경주해 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1: 네 그래도 한번
2: 좋습니다.
1: 해보죠.
2: 가보자.
1: 네 렛츠고.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자, 놀라지 마시라. 따라라. 동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해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 오프잖아요. 뷰티 온앤 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1: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샘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 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또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오. 네, 한다. 그렇습니다. 오.
0: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1: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1: 네.
0: 자기 명성을 냈다 담았습니다.
1: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앤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1: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0: 아, 내가 이겼구나, 이겨냈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생각이 확 들어서 그 체험이 좋아가지고.
1: There were moments when she wanted to quit, but she persevered and continued to grow. So far, she has competed in more than 30 tournaments, earning many medals and awards. One of her experiences is especially meaningful for her.
0: 이제 소년체전 강원도에서 대표로 뛰어가지고 딴 메달인데 이제 이걸 따면은 강원도 대표가 된 거예요. 그다음은 이거는 은메달이지만 그래도 다른 언니랑 붙어가지고 메달을 따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1: Although she trains every day, she makes sure to do her schoolwork as well. What's especially impressive is that she devises her own study plans and follows through on them without being told.
2: 지금 정희가 선수부 시작하고 A리그를 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학력제라고 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이하면 다음 학기에 대회를 뛸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대회를 뛰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1: Whether it's studying or taekwondo, Yoonjung always does her best. Taekwondo has taught her more than just forms and kicking techniques. It has taught her how to take responsibility for her choices, pursue her goals, and be patient.
3: 이 자세가 돼야 돼.
1: Her father, a fourth Tan Taekwondo practitioner, is her strongest supporter.
3: 어깨는 최소 일자는 돼야 돼. 안으로 안 들어가도. 응. 요거를 몸에 기억을 시켜야 딱 찰 때 이 자세가 나와.
4: 아.
5: 너 아빠 언제 뛴 줄 알아?
4: 고등학생 때 아니야?
5: 응. 고등학교 때.
6: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1: Taekwondo has become a part of the family's daily life and a bond that brings them closer together.
6: 그때 시작해가지고 아빠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일걸? 이제 대회 나갈 때까지 연습하는 거 보면은 아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좀 대견하기도 하고.

0: The results showed that even just 30 minutes of Taekwondo training reached a high level of intensity comparable to 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
1: 일반적으로 1렙 자체가 기본적인 신체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강도였을 때 봤을 때 축구가 한 10렙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30분 수련 자체가 8.5 정도 나왔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로스핏 정도 한 서킷 트레이닝 하는 정도의 운동 강도 수준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is shows that Taekwondo is not just a martial art, but an efficient full body workout that can be done in a short amount of time.

0: 이고 이제
1: 오늘은 회사 끝나고 바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2: Taekwondo is not something you do alone. It is done by moving in pairs, following commands, which allows to naturally connect with others. Young people enjoy it because it brings back the feeling of childhood PE classes. Another advantage of Taekwondo is that beginners and experienced practitioners train together, making it easy to learn for anyone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ir skills.
0: 기구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개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움직임의 동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문턱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2: Another reason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drawn to Taekwondo is the sense of immersion and stress relief. As you focus on the movements and repeat kicks, the mind gradually clears and the stress of daily grind is easily released.
3: 노래방 말고 큰 소리를 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태권도도 기합을 넣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친밀감도 높아질 수 있고 좀 활발한 운동이어서
2: Taekwondo practice together with others is an exercise that transforms the body, connects people, and restores balance in everyday life. That's why we keep returning to a Taekwondo center again and again.
3: 그냥 여기서 만나는 거 이상으로 이제 뭐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은 같이 와주기도 하고 또 이제 연말 행사라던가 아니면은 같이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태권도란 평생으로 가져가고 싶은 취미예요. 저한테는 태권도.

저는 고향과 어머니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욱 선생님의 시 귀향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우리의 서정성과 서사성을 잘 담아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머님에 대한 회한을 시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의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이번 작품에는 보편적인 감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 삶을 많이 투영하고 있는데요. 고향집 뒤산에 병풍처럼 펼쳐 있는 대나무 숲이라든지 서정과 서사 또는 전통과 현재를 오가는 음악이라든지 의상을 이미지 형상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춤은 계곡의 물처럼 맑고 붉고 흐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춤은 동작 하나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일필위지 붓을 한번 먹을 묻혀서 한 번에 휘 갈기듯이 써내려가는 것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우나 내적으로는 정신적이거나 그 다음에 그 골격도 되게 강인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주의 운행원리처럼 돌고 흐르면서 순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은 이 춤의 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 등에 업혀가지고 아들과 꽃구경하는 저는 그런 심정으로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 씬은.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쁨도 잊어버리는 그런 씬으로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귀향이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뜻보단 자식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품 속으로 들어가려는 아들의 그 감정과 그런 마음들, 그거를 조금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의 어떤 감정들과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그 모성애를 가지고 어떤 감정으로 춤을 춰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시간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인고의 세월을 꽃으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시 져야 하는 필연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꽃이 한번 활짝 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나요? 예, 그것처럼 저희 어머님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엄마였고 또 남편의 아내였고 그 많은 시간들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꽃이 한편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절정에 접는 순간에는 또 슬픔을 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박제된 유물들이 박물관에 있을 때는 그거는 과거의 유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현대화시킨다면은 현대인들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현대 예술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 춤에 대한 동시대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작품을 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무가 윤상윤입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기획전인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에서 어딘가의 발레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레라는 소재?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해온 지가 한 2019년도부터니까 벌써 6년? 6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발레에 대해서 다르게 관점을 바꿔가면서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거는 발레가 어떠한 몸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지금 전시가 어떤 서로의 취약함에 대해서 주목하는 전시라서, 사실 발레라는 장르는 취약함이랑은 조금 멀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거 서로 먼 것을 어떻게 만나게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워크숍을 이제 진행해온 게 있는데, 그게 모든 몸을 위한 발레라는 제목의 워크숍이거든요. 근데 이때 모든 몸이라고 했을 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몸을 포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한계를 부딪힌 점도 많아서,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지금 현재는 시각장애인분들과 같이 발레를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좁혀졌고,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발레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 발레가 어떤 뚜렷한 상이 있다? 이상적인 형태가 있다라는 그 지점이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건드리고 싶고 비틀어 보고 싶은 그 지점인데, 시각장애인분들이랑 하다 보니 그상 자체를 미리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휘로만 설명된 발레라든지, 그랬을 때는 발레에 대한 상상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의 방향을 좁혀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그 발레라고 했을 때 날씬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뭐 학원 다녀가지 어렸을 때부터 뭐 중산층 소녀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했는데 저는 그냥 모든 몸을 위한 발레 워크숍 모집했을 때 인스타로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이 뭐 어떤 계급에 있든 뭐 몰라 상관없이 그냥 발레로 하나가 됐어. 약간 그런 거 되게 저한테 즐거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거기서 좀 발레 좋은 면을 저는 찾아가지고 발레 본진보다 여기 내가 하고 있는 발레에서 좋은 점을 많이 찾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 어딘가의 발레 가이드북. 우리는 보기 위한 발레가 아니라 하기 위한 발레를 합니다. 발레는 우리 몸 어딘가에서 불현듯 나타납니다.
0: 발레 자체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많고, 시각장애인 분들 더 그렇고, 처음에는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이제. 근데 그거는 당연히 초심자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워크숍이 프로그램이 좀 그런 식으로 발레 형태를 일반적인 발레 교육처럼 이렇게 따라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태를 고정하지 않고 뭔가 옆으로 확장되거나 수직되는 그 감각을 느껴보자라든지 그 감각을 느꼈을 때 그거는 발레 모습이 아닐까? 맞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든지 또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뭘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걸 형용사로 수집해서 그러면 만약에 나는 포근한이라는 형용사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포근하게 발레를 하는 건 뭘까? 이러면서 포근하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상상의 영역인 것 같아요. 반대로 해보자. 차갑게 발레하는 건 뭘까? 차갑게 한번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게 발레 형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우리 상상의 영역의 발레를 한번 그냥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발레 전공자니까 발레 되게 불편한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예쁘다고 아름답다 하는데 내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일단 그 신체 조건? 뭐 이런 것도 너무 규격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공주 왕자가 나오는 스토리 아직까지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불편함을 다 제거했을 때 발레는 뭘까라는 그게 있었어요. 한편으론 발레 좋은 거 찾기? 발레 좋은 거 찾기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이제 비전공자 대상으로 시도했던 게 60대 이상의 노년분들이랑 같이 했던 워크숍이거든요. 발레 워크숍. 네. 그분들은 이제 뭔가 짱짱하게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할 필요 없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래서 아 발레 움직임에는 죄가 없구나. 약간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그때 약간 아 그냥 내가 가지고 노는 발레면은 좋지 않을까? 거기서 발레 점수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발레를 안한 기간이 한 7, 8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몸도 완전 다 바뀌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발레를 봤는데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죽는 장면. 왜 여성들이 다 죽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의심했다기보다는 발레를 되게 거리를 두고 보게 된그 시점부터 의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거리를 두니까 그런 게 보이니까 그거를 좀 내가 이거를 작업으로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죽는 장면이라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시작할 때 약간 그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약간 이런 고민들 많이 할 때였어가지고. 발레 속 여성이 만약에 주체적인 여성이었다면 과연 죽음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들 했었고. 죽는 장면은 주인공들만 할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프리마돈나들만 할수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발레를 했지만 프리마돈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공 다 하는 거야. 다섯 작품.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게 시작이 된 거라 되게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거 할 때. 그 비운의 여주인공? 뭐 이런 코드를 여성들이 계속해서 무의식 중에 그게 되려고 하는 그 욕망도 있거든요. 그것과 또 반대로 왜 그래야 되지 싸우는 욕망이 두 개가 혼재된 그 상태? 그 모순된 상태가 저는 되게 흥미롭고 그래서 작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블로그를 2016년부터 했었거든요. 주변에 동료 안무가가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아는 사람이니까 그 연습 현장에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프리뷰 시리즈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무용 전공자니까 조금 그래도 과정 어떤 프로세스인지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말로 잘풀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이런 과정에 있으시군요라고 하고 그거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던 게 이제 조금 쌓이고 그랬었는데 저는 막 전문 비평가 막 이런 사람은 아니어서 조금은 쉽게 쓸수 있는 쉬운 글? 제가 한계이기도 하지만 동료 안무가 분들이 저를 찾으세요. 막 대중 이렇다기보다는. 좀 비평가의 딱딱한 글이 아닌 다른 글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어떤 현대무용이라는 장르가 워낙 대중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생태계가 되게 잘 조성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조금 서로 다 창작만을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이를 메꾸는 매개자 역할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글 작업은 약간 그런 역할로 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월간몸이 기성 매체고 지금 30년이 넘어갔어요. 그 매거진이. 그러다 보니까 굳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라는 편집장이 오면서 좀 새롭게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원하는 코너도 막 만들고 막 이제 무용가의 작업실 이래가지고 막그 스튜디오나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공간에 대한 얘기나 막 이런 코너 만들고 동료 비평, 그래서 동료가 동료를 비평해주기 뭐 이런 코너 만들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용이 사실 지금 세대 분리가 되게 저는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전통하시는 분들과 지금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 되게 많은 괴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라는 중간다리가 돼서 좀 나름 연결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순조롭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 확실히 스피커가 많이 부족한
지금 무용계 안에서. 제가 나중에 좀 큰맘 먹으면 매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나중 일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발레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발레가 다루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되게 순종적이고 사랑에 목말라 있고 약간 그런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캐릭터가 그런 거고 서사, 옛날 서사니까 그런 건데, 발레리나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그 무용수로 봤을 때는 사실 엄청난 장인 정신과 그 성취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여성이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장르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매일같이 훈련하고 자기가 이룬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성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두개 사이에서 저는 뭐 한쪽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레를 어떤 여성적인 시각,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에 되게 흥미를 느끼고, 변화해야 할 거는 변화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되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 발레가 워낙 좀 올드하다, 지금의 시대상과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발레단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말괄량이 길들이기 서사를 바꿔서 좀더 주체적인 여성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인종적인 부분, 이제 흑인 발레리나도 이제 주역이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어떤 되게 작은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기관에서 그것을 이제 점점 흡수를 해서 어떤 식의 변화 일으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몸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될까?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웃.
2: 와우. 예.
1: 뷰티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뷰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왔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출시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 형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그래서 예요.
2: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예스. 예스.

0: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소매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네. 굉장히 또 K뷰티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네.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또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예.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쵸.
2: 태양을 네. 피하는 방법.
1: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선크림 관련해서 네.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 또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쵸.
3: 아니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괜찮아요.
1: 아,
3: 예.
1: 저희 아니 저희 아니랍니다.
0: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 아니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0: 어,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어, 죄송하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괜찮아요.
0: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오, 도망가시잖아.
4: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0: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0: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0: Oh, what drama?
5: Many.
0: Many, many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drama?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0: Ah, 사랑의 불사! 사랑의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Oh.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5: Yeah.
0: Oh!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5: TikTok?
0: Yeah. Or TikTok?
5: TikTok.
0: From TikTok.
5: TikTok.
0: Instagram.
5: Yeah.
0: Oh, then you got a
5: ChatGPT.
0: ChatGPT. Yeah. Oh, from ChatGPT.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0: Oh.
7: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0: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7: It's a long list.
5: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0: Oh.
5: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8: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follow.
0: Oh! 많이 찍었는데요?
8: And this is the first part. I bought toner.
0: Toner.
8: Round lip.
1: Round lip. Dokdo?
0: Dokdo. Dokdo. It was good?
8: Yes, yes. The toner I really like.
0: Mm-hmm.
8: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0: Yeah.
8: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0: 어, 근데 저 아, 커플들. 하고 싶지만 좀
1: 할까? 아, 하자.
0: 카메라 너무 급하,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오케이. 그냥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0: 어. 안녕하세요. 어,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 아, 이현진 됐을까?
9: 싱가포르.
0: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9: Hello. Nice to meet you.
0: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4: Oh, are you guys couple?
7: Oh, yes, we're married.
0: Oh, really?
7: Yes.
0: Oh, my God.
1: Congratulations.
7: Thank you.
10: Thank you.
1: 1 year plus.
0: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7: Yes.
0: Oh, really? Yeah. In Korea?
7: Yeah.
0: Oh, yeah. What did you guys buy?
7: Usually, I get jangjang.
1: 정샘물.
0: 정샘물. 정샘물. 어, 정샘물. 정샘물이 뭐죠?
1: 그 이제
7: 쿠션.
1: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7: I think 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Yeah. So I prefer K beauty items actually.
0: What about you? You there?
11: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So my skin gets dry,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0: Oh.
1: When you buy,
7: yes.
1: 사실 때 뭘 보세요?
10: important thing?
11: I look at reviews.
0: Review.
11: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Mm-hmm.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7: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0: Are you satisfied?
7: Yeah, yes.
0: Oh, you love really? You like that?
10: Yeah. 한국말 알아듣으시는 것 같은데?
0: Oh, you, have you studied Korean?
7: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0: Oh, really?
11: From watching Korean drama.
10: KBT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0: 어,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7: Goblin.
0: Goblin.
10: Goblin?
0: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10: 아니, KBT 얘기할 때 텐션이
0: really.
10: K-드라마 얘기할 때 저도 봐요, 텐션이.
0: 공유 선배님.
7: 동물.
0: 이동구 선배님.

0: cried. We cried when we watched.
1: Me too. At the last episode.
0: Last few years.
1: Yeah.
0: When he stepped.
1: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0: yes.
1: He cried. You know.
2: Yeah, well.
1: When Kim-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0: Yeah, I know.
1: Yes, yeah,
2: this is KBT program.
0: Okay, oh, sorry. Yeah.
1: Sorry about that.
3: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4: 그 공기가 좋아요.
3: 진짜.
4: 와,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의 안정이 생긴답니다.
3: 맞아요. 그리고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4: 네.
3: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 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5: 네.
4: 아, 진짜로요? 아.
3: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4: 네.
3: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4: 네.
3: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5: 그럼요,
3: 왔습니다.
4: 아,
3: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브랜드일 수도 있고 테스트 뭘 가장 많이 이렇게
6: 성분을 많이 보죠.
4: 성분.
1: 네. 아, 성분.
5: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7: 히알루론산. 네. 우리는 기미 광채. 네.
8: 기미가 아니고 광채라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3: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7: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1: 달팽이.
7: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1: 아들 덕.
8: 우리 아들 최고.
5: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3: 샀어요? 오!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5: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3: 오, 이거 한번
5: 배송 완료.
3: 야,
1: 오, 많이 사셨네.
3: 많이 사셨습니다.
8: 네, 한 완료.
5: 진짜로.
3: 말은 하나 줬었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5: 네, 이것도 요것도 산 거.
3: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5: 네,
3: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5: 네. 네. 거짓말 아니죠?
3: 네, 완전. 아,
1: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5: 네. 네.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1: 네.
5: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3: 맞아요.
5: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3: 맞습니다.
1: 맞아요.
5: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1: 그래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5: 아이돌 누구세요?
3: 온앤오프라는
1: 네, 온앤오프라는 그룹인데
3: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1: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5: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1: 생기는데
3: 네. 아, 진짜요?
1: 아, 그래요? 나중에 온앤오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3: 아, 예, 감사합니다. 아,
1: 그럼요. 저희 가면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4: 네, 저희를 찍는
3: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릿!
1: 오케이.
3: 기릿!
1: 나왔다.
3: 간다.
1: 나왔다.
3: 명수!
1: 나왔다.
3: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1: 가능하실까요?
3: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9: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거 같아요.
3: 수부 주세요?
9: 수부 주세요.
3: 저도요. 예스.
9: 저 수부지.
3: 예스.
1: 오!
3: 3 수부지. 그 KBT에 가는 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9: 종종 합니다.
3: 아, 진짜 종종?
9: 2주에 한 번.
3: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9: 저는 그 달바의
3: 달바
9: 스킨패드.
3: 오,
1: 달바의 스킨패드.
9: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3: 아, 진짜?
1: 네. 그럼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3: 그럼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9: 지금요?
1: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9: 아, 찾았다.
3: 드링.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
9: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3: 오.
9: 저는 달바
3: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6: 달바가 이 스킨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3: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10: 네, 좋은 정보. 꿀팁.
3: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3: 네, 화이팅!
11: 화이팅! 와,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11: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3: Let's go!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11: 그렇죠.
3: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1: 와우! 네, 시민분들의 최고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3: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11: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3: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11: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3: 맞습니다.
11: 맞아요?
3: 또 괜히 뭐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11: 오 마이 갓.
3: 그래서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3: 좋아요,
11: 할게요.
3: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네. 완전 물 같습니다.
11: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이제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11: 그렇죠.
3: 딱 좋죠.
11: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3: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11: 그렇죠. 거의 드물죠.
3: 드물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11: 네.
3: 야 이거 진짜 완전
11: 물이네. 어, 물, 아, 물이네.
3: 와 물이야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11: 그건 아니고요.
3: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11: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3: 맞아. 이거 사실 그래.
11: 그냥 물인데?
3: 자 향은 어때요?
11: 어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3: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11: 뭔데요?
3: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11: 네.
3: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12: 정답.
3: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11: 뭔데요?
3: 하차할래?
11: 닦아내는 닦아내는 토너.
3: 오 맞아요.
11: 닦아내는 토너.
3: 오 맞죠? 밀당을 하네.
11: 네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3: 자 화장솜.
11: 네
3: 자.
11: 이건가요?
3: 맞아요.
11: 오.
3: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11: 네. 네.
3: 누가 꿰맸어요 이거?
11: 이거.
3: 괜찮아요? 어? 아니 아니 남자고 뭐가 아야 아파라.
11: 아
3: 가위로. 오.
11: 와.
3: 아까 말했죠. 각질 네. 제거가 중요하다고.
11: 네.
3: 닦아내면서 피부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 흡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11: 뭔데요?
3: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11: 아 화장솜에?
3: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11: 완전 적셔서?
3: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11: 오
3: 깔끔합니다.
11: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독도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 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1: 맞습니다. 좋아요.
3: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1: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3: 진짜요?
11: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3: 오!
11: 어 단무지인가?
3: 뭐야 뭐 식당 도시락 아니에요?
11: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3: 와사비 쌈무야.
11: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3: 뭐야 반찬통이에요?
11: 예. 네. 아 아무튼.
3: 근데 크긴 하다.
11: 예. 네.
3: 자 이렇게 뜯어보면.
11: 예. 네. 알았어.
3: 개봉을 확실하게 하시네. 이게 또 투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10: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짜?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4: 다져줘요.
10: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4: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1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시죠?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소프트. 토너 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하시죠.
4: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10: 그게 누가 뭐 얼굴을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4: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10: 그러니까.
4: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10: 오!
4: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10: 그쵸.
4: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10: 잘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4: 어, 시원해요. 풀린다.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10: 자, 그 다음 뭐예요?
4: 이제 단무지.
10: 그렇죠. 단무지죠. 쌈은 먹었으니 단무지도 먹어야죠.
4: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10: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4: 콜라겐.
10: 콜라겐 겔 패드입니다.
4: 아...
10: 그래서 뭔가 패드팩. 그럴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4: 좋습니다.
10: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4: 근데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10: 네.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4: 아, 그래?
10: 그걸 좀 알았네요. 달바 여기가.
4: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0: 나쁘지 않아요.
4: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10: 좋아요?
4: 네. 믿어주세요.
10: 네.
4: 어, 이거는 조금 전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10: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4: 네.
10: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4: 아, 그렇죠.
10: 또 좋은 점이
4: 네.
10: 사실 두 개잖아요.
4: 네.
10: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4: 네.
10: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4: 네.
10: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4: 네.
10: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4: 네.
10: 일석이죠.
4: 네. 좋습니다.
10: 좋습니다. 자,
4: 좋아요.
10: 자,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10: 그렇죠, 그렇죠.
4: 직접 이제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하이드로 스틴 크림.
10: 맞습니다.
4: 네, 와. 맞습니다.
10: 이 브랜드가
4: 네.
10: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4: 아, 진짜.
10: 이제 아는 사람들 많은
4: 오.
10: 그런 제품이었는데
4: 예.
10: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4: 아...
10: 와이어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4: 어, 왜?
10: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4: 아, 좋아요.
10: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4: 저도요.
10: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4: 어, 헤비.
10: 헤비해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이 수딩 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4: 그렇죠.
10: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4: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0: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4: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0: 어.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4: 네.
10: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4: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10: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4: 네.
10: 수딩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4: 네.
10: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4: 네.
10: 좀 뭐랄까 그래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4: 좀 그러네?
10: 딱 괜찮게 오 됐어.
4: 나도 그래.
10: 오.
4: 오 그치.
10: 진짜로 오. 거짓말 아니라.
4: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10: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4: 오, 형 진짜 많이 하네.
10: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4: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10: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4: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서
10: 좋습니다.
4: 해야죠.
10: 마지막 네. 제품!
4: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생물. 예, 네,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10: 아, 그쵸?
4: 네.
10: 근데 저는
4: 네.
10: 이거를 네. 씁니다.
4: 오!
10: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4: 네.
10: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4: 오!
10: 스터디 슬러이자.
4: 네.
10: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곽

0: 근본 쿠션이라 네. 바른 직후 윤광 피부로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자, 볼게요.
1: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0: 자.
1: 유.
0: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네.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0: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1: 우와!
0: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1: 네.
0: 안 되죠?
1: 말 안 돼요.
0: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돼요.
1: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0: 아, 속하신 거지.
1: 촉촉해?
0: 어,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근데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1: 형
0: 손톱까지 바르겠어.
1: 형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0: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1: 여기 이게 안 한 거고 이게 한 거잖아요.
0: 그쵸.
1: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아, 확실히 더 이쁩니다.
0: 그쵸.
1: 어,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0: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1: 좋아요.
0: 진짜?
1: 어, 진짜. 아,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0: 오, 그러네!
1: 네.
0: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딱 보여야 되는데 네. 확실히 가려졌어요, 커버. 탭줄이요?
1: 핏줄.
0: 내가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않아요.
1: 네, 네,
0: 핏줄을 가려버린다.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1: 네, 네, 네.
0: 지성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0: 그쵸.
1: 이번엔 형부터 골라.
0: 저는
1: 네.
0: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 크림 고르겠습니다.
1: 아, 수딩 크림.
0: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1: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지는 거 보고 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네.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1: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0: 그쵸.
1: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0: 진짜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0: 경려해 주려고 모르... 지금 하신 네. 것 같은데?
1: 네, 그래도 한번
0: 좋습니다.
1: 해보죠.
0: 가보자.
1: 네, Let's go!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자, 놀라지 마샤. 따라라. 경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 오프잖아요. 뷰티 온앤 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1: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샘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 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또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오. 네, 한다. 그렇습니다.
0: 오.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1: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1: 네.
0: 자기의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1: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 앤 오프 후에 없으실 겁니다.
1: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0: Very good.
1: He would serve with the 187.
2: He is now 95 years old. Though much of his time has passed, he has not yet forgotten Arirang, or the 8240th unit. The place Joseph Johnson still remembers, Gyodong-do in Kanghwa. It is a border region with North Korea, where displaced residents who fled across the sea from Yeonbaek Hwanghae-do province during the Korean War settled and built their lives. Mr. Choi Jae-ok is making puppy rice cakes, a traditional dish from his hometown at Haeryong Market on Gyodong-do Island. It has been 75 years since he first spent the Chuseok holiday here, with his hometown just a stone's throw away. Having fled south at the age of 20 and taken up arms to reclaim his hometown, he was a member of the 8240th unit. He experienced Gyodong-do firsthand when it served as a garrison for the 2nd Wolfpack Unit of the Urchi Tiger Brigade. His memories of the battlefield are still vivid. Based on his memories, we found the traces of the 8240th unit that remain on Gyodong-do. Though only traces remain, there is no doubt that they were here some 70 years ago. In October 1950, as the tide of war turned against South Korean forces, following the intervention of the Communist Chinese Army, the military established a guerrilla unit in July of the following year to infiltrate enemy lines and wage guerrilla warfare. This was the 8240th unit under the U.S. Far East Command. The donkeys covered the area from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Ungjin Peninsula to the Amnokgang River. The wolf packs were based on Gyodong-do Island and operated in the Hangang River estuary. And the Kirklands were responsible for the East Coast region. To save their country, they plunged into enemy territory without military service members or ranks and carried out more than 4,000 operations. They cut off supply lines by blowing up bridg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achieved numerous victories by striking enemy facilities through infiltrations by sea and air. Since since most of the members were from North Korea and were well-versed in its geography and language. They were able to carry out not only intelligence gathering and guerrilla warfare, but also missions to rescue friendly forces and refugees. Unknown heroes who achieved remarkable feats in enemy territory, isolated and constantly on the brink of death. They are the 8240th Unit.
3: 6.25 의병하면 생소하잖아요. 그 8.25 유격대원들도 6.25 전쟁 의병들입니다. 아, 이전에 우리 역사상의 그 의병의 전통을 계승한 의병 부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요.
2: The Righteous Army of the Korean War rose up like wildfire for their country. However, as an irregular guerrilla unit, 8240th remained unknown for a long time. Recently, as their contributions have been recognized, it was revealed that as many as five brothers served as members of this unit.
4: 지금 저 보시는 요 사진은 여기 정확히 8240 제3대대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아버님이 3대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대장하실 때 참모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닌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7남 1녀 중에 둘째십니다. 둘째신데 이제 그 위에 이제 큰아버지가 계셨고 밑에 이제 남동생들하고 이제 여동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삼촌 및 고모들인데요. 그 중에 다섯째 작은 아버지까지가 같은 부대 또는 인접 부대에서 같이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2: In particular, the late Lee Yong-yi, who served as commander of the 3rd Battalion of the 1st Wolfpack Unit, left behind a wealth of valuable materials, including photographs of activities, combat logs, and operational maps detailing infiltration routes into enemy territory.
4: 요거는 제가 참고로 그 파일을 하나 그 전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그 일자별 그 전투 상황도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작전 나가서 뭐 노획을 뭘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는 체크는 안 되고 네. 아마 그런 전사 내용에 노획품을 하고 뭐 이렇게 획득해 왔다 하는 걸 아마 전시해 놓고 찍은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거는.
2: In fact, the members of the 8240th unit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including the capture of a large number of enemy weapons and equipment. Although they achieved military successes by carrying out various missions to disrupt the enemy's rear and disperse North Korean forces, they also suffered the immense pain of losing over 5,000 guerrilla fighters in the process. Pyeongchang, Gangwon-do Province. In these mountains lies the story of another forgotten volunteer soldier from the Korean War.
5: 저는 그 8240 부대 D15, 덩키 15에서 싸우셨던 이용섭 씨의 아들 이창선입니다.
6: 아버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5: 199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지난 5월 30일 작고하셨습니다. 달라스에서 작고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제 아들하고 LA에서 UCLA에서 제 아들이 ROTC 임관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도 한 20여 년간 한국군에서 복무했고 저희 아버님은 그 참 실제 한국 전쟁에서 그 오래 전투를 직접 하셨고.
2: The late Lee Yong-seop was a native of Cheongju, Pyeongan-bukdo Province, who served in the 8240th Donkey Unit.
5: 오늘날 이제 그 계속 수색 정찰 임무를 맡았는데 그 계속 그 미군 조종사들이 계속 희생되니까 조종사를 구출해 와야 된다. 그런 임무를 맡고 이제 쭉 섬 작은 섬들을 이렇게 무인도부터 뭐 이런 섬들을 이렇게 수색하고 다니는 게 52년 봄이었어요. 눈이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수평선 넘으로 이렇게 조그만 연기가 올라가더래요. 저기 분명히 빈 섬인데 중공군도 이따가 철수했고 빈 섬인데 뭐가 있는가 보다. 상륙해보자. 느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섬에 상륙해서 보니까 소문을 떠서 MAYDAY라고 써있어요. 메이데이라고 써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이상하다 해서 밤에 지켰어요. 밤에 누가 분명히 여기 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밤까지 일하다 밤에 이제 사면으로 습격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갑자기 굉장히 긴 키에 노란 머리를 한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러스케 잡았다. 그래서 러시아 놈이 여기 들어와서 그래, 러스케 잡았으니까 당장 연락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미군 대령인 거예요. 파일럿이었죠.
2: This rescue operation carried out on Daehwado Island in the West Sea off Cheolsan, Pyeonghan-bukdo Province was featured in the renowned American news magazine Life. As the title The Robinson Crusoe of Shinzo suggests, in May 1952, U.S. Air Force Colonel Albert Shins crashed with his aircraft during combat in North Korea and survived for a full 37 days on Daehwado Island, which was uninhabited at the time. The South Koreans mentioned in the article who rescued him were none other than the members of the 8240th's Donkey Unit, led by the heroic Lee Yong-sup.
5: 네, 이 편지는 1964년 7월 그 저희 아버님께서 구출하신 신츠 장군으로부터 받은 편지, 감사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이제 그 당시 1952년 6월 7일 날 덩키팀에 의해서 구출됐던 그 감회가 적혀 있고요.
2: Colonel Shin's return to his homeland. But Lee Yong-sup, the man who saved him, was never able to return home.
5: 네, 고향에 가고 싶다 하셨어요. 국민 면제 모셨다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그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군 대전면에 거기에 네, 모실 생각이에요.
2: representatives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Support Team are at the airport to greet someone. Monica has returned to Korea for the first time in 6 months. Whenever there are events related to the 8240th unit, she travels long distances to attend. She's on this trip with her father, the late Choi Kyung-jin.
7: 네, 한국에 온 이유는 제 아버지 최경진 그분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아버지 지금 안 계시지만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제 남편하고 같이 왔고요. 또 그동안에 아버지의 업적에 대한 역사 그런 거를 좀 연구해 보려고요.
8: 페이미?
2: Monica is dedicated to researching the 8240th unit, traveling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to hold seminars. She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view the 8240th artifacts held by the War Memorial of Korea in person.
8: 조 씨는 네 말씀 울팩 2부대 간부명.
7: 울팩 2. 오케이. 네.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울팩 2부대에는 이런 자료들이 많은데
7: 다른 부대는 그
8: 거의 없어요.
2: They had no service numbers or ranks and their activities were kept top secret. Due to the nature of irregular forces, official records and materials are rare. But fortunately, a variety of materials remain from the 2nd Wolfpack unit.
7: 출시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8: 네, 맞습니다.
2: Monica looks up her father's name in the military registry.
8: RP대장 양석호라는 분이 이때 입대를 하셨고
7: 오케이.
8: 이분 나이는 28세.
7: 아, 이게 나이예요?
8: 네, 학력은 중졸.
7: 아,
8: 지금으로 오케이. 따지면 고등학교.
7: 그렇죠, 그렇죠. 네. 와우. 그래서 제 아버지가 네. 덩키 6에 계시다가 나중에 월팩으로 가셨는데
8: 네.
7: 어느 월팩으로 가셨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적어도 대학교 다니다가
8: 네.
7: 전쟁을 하셨기에 혹시 여기 계실까 지금 보는데 여기 최 씨는 없네요.
8: 최 씨가 별로 없는 거
7: 같아요. 그렇죠? 네. 최 씨가 별로 없죠.
8: 네.
7: 근데 파리사공에 대한 기록이 정말 요거밖에 없다니 정말 정말 안타까워요. 네.
8: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많이 없어진 걸로 그렇게
7: 네.
8: 생각해요.
7: 네, 네. 네. 그 참전 용사들께서 또 그 행정가에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기록을 남았다는 게 그 기록 하신 거를 제가 직접 만졌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그분들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제 아버지 최경진 이름을 찾았는데 그분 성함이 여기 이번에는 안 나와서 굉장히 좀 많이 섭섭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섭섭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의 기록이 있으니 또 그분들의 업적을 더 살려야 된다고 그런 사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2: She came to Gyeongdong-do to ease her disappointment.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네요. 네. 네. 여기서 뵐 줄 몰랐네. 네. 반갑습니다. 네.
9: 언제 오셨어요?
7: 네, 어저께 왔어요. 네.
2: 네. These are the people she met at the annual memorial service for the guerrilla fighters held in Gyeongdong-do.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 충성.
7: 충성.
10: 충성.
11: 와, 오셨네.
7: 네.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11: 반갑습니다.
7: 네.
2: This gathering spot for displaced residents is also the office of the Veterans Association, where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s Urji Tiger Brigade gather.
10: 여기서 지금 이 장소가
7: 네.
10: 나 5년은 젊어졌어.
7: 5년 더 젊어지셨어요?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10: 어?
7: 성함.
10: 김.
7: 김.
10: 맑을 청자. 30년의 풀을 청.
11: 청산.
10: 밀산.
11: 김청산. 네.
7: 어머님은요?
12: 네. 민옥순이요.
7: 어, 이름 좀 멋있네요.
12: 민옥순. 황해도 연하루.
7: 연하루?
12: 연안우 지루지
10: 미산리
12: 미산리
10: 미산이야 미산리
12: 미산리
7: 미산리 생년월일은요
12: 34년생이요
7: 어 젊으시네요 네 아버님은요
13: 최복렬
7: 네
13: 최
7: 최씨예요 어느 최씨예요
13: 해주
7: 해주 최씨예요 어 저도 최씨인데 저는 강릉 최씨예요 예 최
2: Today, she plan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he veterans and the experiences of the 8240th soldiers who, like her father, roamed the battlefields.
7: Field inside.
11: 5군군이 6.25 전쟁에 참가해서

0: 군이 주둔한다. 오늘 저녁에 야간 열차로 다 군량미가 가고.
1: 그렇죠.
0: 와서 공군에서 폭격을 해주고.
1: 그 훈련 받을 때 힘들었어요?
2: 네.
1: 네? 네. 훈련을.
0: 훈련 받아. 낙하산.
1: 낙하산 훈련 받으셨어요?
2: 아, 네, 네. 공수.
1: 히디르. 이보세요, 이보세요. 네.
2: 공수 후연을 1952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120명 TO가 120명이에요. 120명 중에서 16명이 평양에서 낙하했습니다. 16명이.
1: 16명이요. 몇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2: 돌아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순한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1: 네.
2: 그 사람들 탄광으로 나갔대요.
3: But one might expect these memories to have dulled or faded over more than 70 years. Vivid testimonies poured out, as if it all happened only yesterday. Every single word is living history. We must record and remember these stories before it's too late. The guerrilla fighters, who were teenagers at the time, have now become veterans in their 90s. And since it is uncertain how much time they have left, this meeting is immeasurably precious and invaluable to Monica.
1: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제 아버지랑 같이 전쟁을 겪었고 같은 또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훈련 받고 다시 작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이북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또 이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면 또 아직도 살아 계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예, 오늘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0: 다 올라왔다.
1: 아, 다 왔다. 야호! 야호!
0: 아, 귀 아파.
1: 근데 요즘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어떤 기운이랄까? 항상 그 제작진분들께서 저희를 좀 산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하지만 또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이유가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아, 귀여워.
1: 아, 귀엽다.
0: 야, 교수님, 여기 의자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이 돼지 모양이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1: 그러네. 네,
0: 어, 친근하다, 오. 되게.
1: 여기가 한진섭 조각 정원이에요.
0: 아,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대성 씨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작품이 네네. 한진섭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
0: 아, 이게요?
1: 네.
0: 아이고, 진짜겠죠?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모르고 앉았어요. 진짜 이거 작품이 좀. 아니,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지켜가지고 네. 제가 몰랐거든요, 정말.
1: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고. 한진섭 작가님은 홍대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태리 카라라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작업하시지 않으세요. 작가님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 한진섭 작가님의 이런 작품도 있지만 예술적인 벤치들?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0: 아,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된 벤치가 많습니까?
1: 많아요.
0: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죠?
1: 대표적인 게 네. 대성 씨도 아실 거야.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아시죠?
0: 네. 아, 그럼 알죠.
1: 예, 구엘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타일로 된 긴 벤치가 있거든요.
0: 긴 벤치.
1: 걔가 110m야.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야.
0: 아.
1: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그려넣어요.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는 벤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 올해 2월인가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연구 설치하셨거든요.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 자연의 미,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최병훈 선생님의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수의 작업이 있어요.
0: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
1: 멋지죠.
0: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여기도 쑥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1: 구경할까요?
0: 네,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
1: 네.
0: 한번 둘러보실까요?
1: 네. 네.

0: 대성 씨, 강풀 작가에 대해서 아세요?
1: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웹툰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네. 그 웹툰 그린 게 영화화, 네.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0: 맞아요.
1: 정말 이야기꾼이신 것 같고
0: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컨셉은 정말 약간 친절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예술 그런 거를 찾는 컨셉인 것 같아요.
2: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0: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 우리가 웹툰에 쏙 들어간 듯한 느낌, 만화 속으로 푹 빠지는 우리 체험하러 갈까요?
1: 어떤 만화 속의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한번 돼보실까요?

0: 참 이게 골목을 이렇게 싹 예.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것도 강풀 작가님 작품을 어. 봐도 항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그리시고 또 그거에 진짜로 벽화 속에 보이니까 저도 이제 걸으면서 어떤 그 웹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음도 따뜻하게 정화되고 뒤에 있는 요 벽화만 하더라도 딱 보시면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물쇠같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글씨 봐도 네. 되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골목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1: 맞아요. 이 거리가 2013년도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강동구에서 기획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풀 작가님의 그 만화를 안 읽었어도 이 동네를 쭉 돌면은 좀 이 동네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것 같아.
0: 네.
1: 작가님이 이 강동구를 작품의 배경으로 작품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 그런 게 여기 다 녹아 배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이렇게 지냈던 일상들이 다 그려져 있고 하면 참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0: 네, 정말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담배 피는 애들도 줄었대.
0: 아, 진짜요?
1: 근데 대성 씨, 승룡이라고 아세요?
0: 승룡이요?
1: 네.
0: 아, 그 웹툰에서 주인공이잖아요. 네. 알죠.
1: 우리 승룡이네 집에 한번 가볼까요?
0: 승룡이네 집이요? 여기 있다고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0: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1: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저는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대중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한글 캘리그라피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진행하고 개인 네. 전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김아연 작가님 환영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말씀하셨던 게 캘리그라피.
0: 네, 맞아요.
1: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고 네. 있는 것 같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은.
0: 네.
1: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인가 예술인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0: 아, 미술 분야에서도 네. 이 캘리그라피를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아.
0: 네. 왜냐면 과거에는 서화 동원이라고 해서 네. 서예와 그림이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2: 네.
0: 그게 근대에 와서 이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2: 네.
0: 그래서 앞으로는 서화 동원처럼 서예와 글씨가 같이 미술의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 같은 이제 작가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다양한 재료와 또 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뭐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그럴까요?
0: 아.
2: 좀 그런 캘리그라피에도
0: 맞아요.
2: 그 트렌드나 변화가 있나요?
0: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캘리그라피의 뿌리는 서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제 전공도 서예 디자인 전공이에요.
2: 네.
0: 그래서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한 10년간 전통 서예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한글 판본체, 붕체, 민체.
1: 네.
0: 백성들이 썼던 걸 민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전통 서체를 응용시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응용 발전시켜서 캘리그라피처럼
2: 네.
0: 좀 더 이제 글자의 크기 변화, 두께 변화,
1: 네.
0: 각도의 변화 이런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으로
2: 네.
0: 되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2: 아, 그렇군요.
1: 좀 궁금한 게 있는데
0: 네.
1: 서예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영어잖아요?
0: 네.
1: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0: 이제 서예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캘리그라피거든요.
1: 아~
0: 근데 마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예랑 캘리그라피는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캘리그라피로 쓸 거냐라는 것도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너무 서양 같은
1: 네.
0: 뜻인데 서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가분들은 멋을 부린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
2: 아, 멋글씨 좋네요.
0: 네, 멋을 부린 글씨 아니면은 먹으로 썼다 해서 먹글씨. 아니면 현대서예 이제 어떤 단어를 쓸지 용어를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우리 작가님의 네. 어떤 그런 캘리그라피 작품을 좀 궁금하거든요.
0: 아, 제 작품이요?
1: 네, 네, 하나 뭐
0: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기대가 됩니다.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너무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된 거 좀 보여주시면.
0: 아, 네. 제가 수업했던 것들인데

0: 캘리그라피는 조금 좀 친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예술 작품과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 아, 차별점과 매력?
0: 네. 네.
2: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문자 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유산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작품을 하고 있어서 이 한글을 활용해서 아름다움을 쓴다. 이게 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2: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바쁘고 자기의 생각에 잠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예를 쓸 때는 되게 그 붓 끝에 제 온 기운과 힘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붓과 내가 혼혈일체가 돼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힐링을 많이 느끼게 돼요.
1: 맞아요. 제가 볼 때 캘리그라피가 이제 그 뜻과 글을 몰라도 그 서체만의 조형성만으로도 정말 그 조형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흑과 백의 조화, 여백의 미,
0: 그렇죠.
1: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이제 조형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보는 사람도 뜻을 몰라도 그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2: 이유는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각적인 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쁜지를 모르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조형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공간감이나 이런 여백의 배치가 좋을 때.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이렇게 같은 맥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맥이 좀 일치해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2: 맞아요.
0: 붓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그 매직 같은 거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2: 네. 캘리그라피를.
3: 진짜?
0: 제가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부터 처음으로 묻다 드려보는데 아텐드 시티를 한번.
2: 아, 그러면 조금 시간을 조금.
0: 네네네.
3: 시간 많아요.
1: 많아요.
2: 네. 한번.
4: 아트랜드 시티.

0: 세트 인더 시티. 네. 오늘은 귀엽고 따뜻한
1: 너무,
0: 느낌.
1: 너무 귀엽다. 이렇게 딱 세워주니까 좀 스트레스.
2: 아, 너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0: 아, 아니에요. 아,
2: 네.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볼 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아. 궁금합니다.
0: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 행복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글의 그 위대함,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오늘 아텐드 시티 이게 저기 전반적인 느낌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돌에도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넣고 이 마을에도 긍정의 에너지, 글씨에도 긍정의 에너지. 네. 아, 훈훈한 자리였어요.
0: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떤 좋은 에너지, 따뜻한 기운. 글씨에서도 길에서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3: 오늘 하루가 긍정이네.
1: 우리 이렇게 감사해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 제가 시를 쓸 때 탄생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태어나는 순간에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탄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이 언제나 저한테는 약간 불가사의였고, 어쨌든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길까지는 우리의 자잘한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은 좋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씻을 때 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삶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삶과 죽음이라는 게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문학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이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지만 또 특히나 시 같은 경우는 시만 써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 그건 좀 아니어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 그래도 시인으로 20년 살아올 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문학이 독자를 필요로 하는데 독자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이 문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문학을 하다 보니까 일도 문학과 관계된 일을 해서 재밌어요. 그래서 그 20년의 세월이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번역의 기회가 저한테 찾아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 문장 웹진이라고 하는 그 웹진 지면에 시를 발표를 했고, 김재균이라는 번역가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제 시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셔서 이 시를 번역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김재균 선생님은 저하고 전혀 그러니까 인연이 없었던 분이죠. 그런데 작품을 보고 연락을 해주셔서 번역을 시작을 하셨다 라고 하는 건 정말 매우 특별한 인연이 아닐까 생각하고,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시집을 내고 시를 써오면서 있었던 어떤 그 보석 같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웹진이나 또 엔솔로지 잡지 같은 데 발표도 하고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낮은 톤으로 쓴 시를 굉장히 긴장감 있는 톤으로 바꿔주신다든지, 그래서 뭐 낮은 톤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느낌으로 썼던 시가 뭐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을 좀 많이 사용해서 그걸 읽었을 때 계속 이 느낌, 리듬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느낌? 아, 이게 번역이라고 하는 게, 시는 특히나 번역가가 어떻게 이 시의 이미지와 느낌, 색깔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봤죠. 저도 번역본 시집들을, 외국 시인들의 작품을 읽었을 때 오역이 아닌가, 혹은 직역이기 때문에 또 너무 설명적이지 않은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김재균 선생님 번역이 저에게 그런 또 경험을 선사해줘서 저는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월의 해변. 해변을 걷다 보면 내가 자꾸 떠내려온다. 발이 많으면 괴물처럼 보이지. 나는 편지를 쓰러 해변에 자주 간다. 무엇인가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다 젖어버렸다. 다시 쓰러 기울어진 선박으로 들어간다. 물 가까이에서 살면 산책할 때마다 울게 돼. 그 울음을 헤치고 나아가느라 발이 많은 괴물아. 체육복을 입은 소녀들이 서로 발이 엉켜 모래밭에서 뒹군다. 파도는 그들에게 닿지 못한다.
오래된 과자 봉지를 뜯으며 다 죽었는데 발처럼 많아지는 마음을 들여다본다. 너무 살려고 애쓰지 마. 물을 뚝뚝 흘리며 소녀들이 모래사장을 걸어간다. 모두 돌아가자. 쉴 수 있어. 해변에서.

그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는 까먹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글을 쓰는지조차 까먹었어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를 위해서 썼죠. 그러니까 저를 문학이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고 그거를 제가 읽고 하면서 저의 어떤 내부에 있는 그 불안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썼는데, 지금은 그런 초심을 계속 생각하고 쓴다기보다는 삶의 한 양식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쓴다기보다 쓰는 것 자체가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글 쓰는 일을 기계적으로 한다든지 또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게 재미있고 쓸 게 있고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고향과 어머니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송옥 선생님의 시 귀향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리의 서정성과 서사성을 잘 담아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머님에 대한 회한을 시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의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이번 작품에는 보편적인 감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 삶을 많이 투영하고 있는데요. 고향집 뒤산에 경북처럼 펼쳐 있는 대나무 숲이라든지 서정과 서사 또는 전통과 현재를 오가는 음악이라든지 의상을 이미지 형상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춤은 계곡의 물처럼 맑고 붉고 흐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춤은 동작 하나가 끊기고 끊기고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일필위지 붓을 한번 먹을 묻혀서 한 번에 휘 갈기듯이 써내려가는 것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우나 내적으로는 정신적이거나 그 다음에 그 골격도 되게 강인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주의 운행원리처럼 돌고 흐르면서 순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은 이 춤의 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 등에 업혀가지고 아들과 꽃구경하는 저는 그런 심정으로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 씬은.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쁨도 잊어버리는 그런 씬으로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귀향이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뜻보단 자식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품속으로 들어가려는 아들의 그 감정과 그런 마음들, 그거를 조금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의 어떤 감정들과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그 모성애를 가지고 어떤 감정으로 춤을 춰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시간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인고의 세월을 꽃으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시 져야 하는 필연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꽃이 한번 활짝 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나요? 예, 그것처럼 저희 어머님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엄마였고 또 남편의 아내였고 그 많은 시간들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예, 꽃이 한편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절정에 접는 순간에는 또 슬픔을 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박제된 유물들이 박물관에 있을 때는 그거는 과거의 유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현대화시킨다면은 현대인들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현대 예술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 춤에 대한 동시대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작품을 임했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Thunderstruck. 아, 어렵네.
1: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2: 하늘쌤.
1: 네?
2: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1: 아, 치열했죠.
2: 얼마나 좋아요.
1: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2: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아유, 소개시켜 주시려고?
1: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2: 전통 낚싯바늘.
1: 네. 네. 오봉 낚시, 삼봉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2: 오리다, 뭐 오리 잡는 건가요?
1: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2: 이게 바늘이에요?
1: 이게 바늘인데 삼봉낙이에요. 네.
2: 삼봉낙.
1: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2: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1: 우리 박물관에 삼봉낙, 오봉낙이 많이 있어요.
2: 오봉낙이라는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1: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봉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2: 홀치기 낚시하는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2: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1: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예요. 전통 낚시.
2: 아, 이건 진짜.
1: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2: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1: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2: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1: 그걸 이거,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2: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크잖아. 하얀 판이 붙어있네요?
1: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2: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1: 그렇죠.
3: 이게 무슨 소리야.
1: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 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2: 제가 설명을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네. 연구해서
1: 네. 네, 좋습니다.
2: 가보실까요?
1: 네.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2: 네.
1: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2: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1: 잘 보세요. 보여요.
2: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춰야 뭘 아, 이거 수심이 잡을 약간. 수 있는 거잖아요.
1: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 우리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2: 네.
1: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2: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네. 거예요?
1: 이렇게 감아주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2: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맞추는 거군요.
1: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2: 그러면
1: 이렇게 보이잖아요.
2: 이런 식으로 보고
1: 그런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2: 네, 보입니다.
1: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네.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아.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네.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2: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1: 어? 들어가봐.
3: 어림도
1: 원리는 알겠죠?
2: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1: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2: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시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저, 하겠습니다. 네.
1: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네. 계속 기다려볼게요.
2: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1: 그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3: 입만 벌리면?
2: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1: 근데 이거 네. 이런 표현은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2: 그러니까요.
1: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2: 앉으세요. 오! 걸었어. 걸었어.
1: 잡혔어요.
2: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1: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2: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 봐. 걸었어, 걸었어.
1: 오! 오
4: 장어다.
1: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 아, 오, 터는데요? 오, 제대로 터는데? 오,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오, 쏘가리. 쏘가리.
1: 대박.
2: 와, 쏘가리가 나오네.
1: 이거 뚫지 없죠?
2: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들어 올릴게요. 네.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창희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네. 이제 끈으로. 네, 그거 보셨으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아.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아.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건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장난 아니야.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맛인 것 같아요. 네.
1: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1: 근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A dream house by a valley flowing from Chirisan Mountain.
2: 집이 예쁘네요, 선생님.
3: 예전에 그 산자락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제 거의 20년이 됐어요.
1: This valley where water flows year-round is her yard.
3: 흙뽑고 하다가 좋으면 계곡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피로가 풀려요. 와, 코로나다.
1: Each time, the scenery looks new to her.
3: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봄이었는데 뒷산에 갔더니 들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반해가지고 이 동네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1: Since the day she got married and moved to the Chirisan area, the mountains and nature have been her cooking mentors.
3: 밥이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어떤 날은 막 큰 버스, 관광차 대절해가지고 숙박을 하러 오셨는데 저 혼자서 한 100여 명 정도 손님을 지른 적도 있어요.
4: 사살비비 안 지저분하게.
1: Rumors about her cooking skills have spread beyond her neighborhood. Even simple noodles prepared by her can move people's hearts.
4: 음식을 먹었을 때 처음에 향으로 먼저 느끼고 선생님은 건강하기도 하지만 맛도 좋아요. 네.
1: We're off to explore the culinary delights of Chirisan Mountain. The culinary master of Chirisan Mountain lives by Hyeongjaebong Peak overlooking the Seomjin-gang River.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People from various regions come here to learn to cook.
7: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8: 저는 구례구요.
9: 아, 저는 아랫동네 살고 있습니다.
10: 선생님은요?
11: 저는 안경에서 왔어요.
8: 굉장히 쉽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요리를 모르더라도 바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걸로 하니까
11: 어떤 섬세한 그 성격이 고스란히 그 음식에서 느껴질 수 있어요. 따뜻한 또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
12: 소유 가지고 끼니까 하시고
1: The teacher, Yang Yong-ha, teaches to cook using seasonal natural ingredients. Today's ingredient is the beefsteak plant.
3: 깻잎 장아찌를 해보니까 색이 분홍색의 극치. 이걸 어떻게 먹나 해도 이게 숙성되고 발효가 되면 진짜 향기로워요. 그냥 집 주변에 제철에 나는 거 보고 엿보고 있다가 나면 딱 따서 보관도 하고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래요.
1: In spring, they harvest wild herbs, and in summer, they gather marsh snails in the valley. Learning to cook here is like going on a picnic to Chirisan Mountain. The valley in front of her house is the best place to have a picnic. Coming here to wash vegetables from the garden is just a good excuse. What they really want to do is dip their hands and feet in the water and have some fun. Those who come to learn to cook here are rewarded with a nice getaway in the valley. This is the charm of living by Chirisan Mountain.
4: 이렇게
1: The cooking class begins. Today they are making plum kimchi.
10: 매실 절였던 소금물을 물로 이 차조기를 절일 거예요. 소금물을 떠가지고 차조기를 절일 거거든요. 일단은.
1: The beefsteak plant is used to add color and aroma to the salted plums.
10: 이걸 절여봐요, 같이 이렇게. 한 10분 정도 절이면
7: 차조의 향이랑 매실 향이랑 섞이면 이렇게.
1: Its color is more beautiful than any paint.
13: 크게 빛이 나오네, 색깔이요.
10: 진짜 그래요.
13: 희한하다.
10: 얇은 잎에서 붉게 붉게 나오는 김치. 매실 김치에는 차조기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매실 김치의 완성이 차조기. 붉은색. 여기다가 담아서 이렇게 소금에 절여놓고 기다리면 된답니다.
1: Yongha learned to make umeboshi or pickled plums from a Japanese guest, but she added her own twist to it. Plum kimchi is left to ferment for about a month. Its aroma and flavor become more profound over time. When plums are fully colored in red, it is ready to eat.
10: 가지고 진짜 밥도 한 그릇 먹어요. 조금씩 띄어서 밥에 올려 먹으면 입안에 침이 막 고이면서 벌써 내 몸이 소화가 막 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1: Bibimguksu or spicy mixed noodles is a perfect match for plum kimchi.
10: 고추장은 저희가 또 담았던 고추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음식은 또 색이 예뻐야 되잖아요. 여면 약간의 표시나지 않고
1: The seasoning is made with coxcomb syrup, which gives it a nice color and flavor. That's why these noodles smell and taste unique.
7: 양푼에다
10: 세게 비운다,
7: 썩낸다.
13: 맛있대, 나도. 그렇게 매실 김치 생각보다 맛있네요. 많이 안 쉬고. 일반 비빔국수는 그 초장의 그 맛이 강한데 이건 초장의 맛보다는 약간 과일의 맛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향기도 있고 자두 같은 그런 맛도 나고 오묘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1: It's the very taste of nature created with seasonal ingredients.
4: 이걸 먹었을 때 처음에 향으로 먼저 느끼고 선생님은 건강하기도 하지만 맛도 좋아요. 네.
1: 영하 became famous for the food she cooked for her guests. They were impressed with the simple meals prepared with common ingredients from Chirisan Mountain. The source of her cooking is Chirisan Mountain and plum trees, which she and her husband cultivate year-round. The busy harvest season is now over, but Yongha's husband, Sangyun, still has his hands full.
14: 매실 가지치기 하는데요. 뭐 노동 자체는 힘이 들지만은 또 나름대로 나무를 가꾸는 재미가 있어요. 가지 이제 방향 설정하고 뭐 어떤 데 열매를 달 것인가 이런 기획하고 하는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10: 좋은 데 좀 쉬었다 하세요.
14: 아이고 오셨어.
10: 제가 시원한 매실차 좀 사왔어요.
14: 아이고 고맙네. 아침부터 맛 폭폭지네.
1: 제가 A cup of plum tea made with homegrown plums.
14: 당신도 한잔 하지.
1: It cools down the body in an instant.
10: 깜짝 놀랄 만큼 맛있네. 매실 6월 말에 와서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매실 따주는 거 하고.
1: 네. The couple started dating after Sangyun, a poet, sent a letter to Yongha.
10: 우리의 인연은 편지였죠. 그리고 답장을 한번 보냈더니
15: 뭐 이틀에 한 번씩 편지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랬던 점은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저는 딱 사람만 봤어요. 사람 마음 그것만 보고 사람이 좋았죠. 공자 82대손.
16: They eventually got married. Their first home together was in a remote village without tap water or power.

0: Yearning for human interaction, they later moved to another neighborhood. But Chirisan Mountain is still their favorite place to be. 두 영하, who spent her honeymoon years in a remote village without supermarkets, Chirisan was her cooking mentor and textbook. Marsh snails caught in the creek are a summer staple.
1: 야슬기는 해질녘에 나와요. 그죠? 해가 져야만이 바위 위로 올라와.
0: Their snail shelling skills are very impressive.
2: 분 다 선수세요, 까는 게.
1: 아니, 이분이 더 선수입니다. 경력 55년이고요. 아, 50년 정도 됐고. 저는 결혼하고 이분 만나서
3: 여름 되면은 저녁 무렵에 우리 아버지가 가서 고동이라 그랬거든요. 고동.
1: 아.
3: 우리 지역에서는 그 고동이나 좀 잡아오지 하면 이제 엄마 가서 잡아가지고 까가지고 반찬에 먹고 그런 기억이 나네.
0: Summer marsh snails are usually used to make dough flake soup. But Yongha mixes the snails with chives, chili peppers, and vegetables to make a sauce.

0: dressing with white rice. Today she's cooking something with vegetables from her garden and leftover vegetables she has at home. What kind of dish is it?
1: 집에 있는 짜투리 이런 채소 가지고 채소를 구워서 이제 소스 올려서 먹는 거예요. 소스는 아주 간단해요.
0: The main ingredients are the soybean paste, doenjang, and plum puree.
1: 그 매실을 이용한 소스거든요. 아, 매실 퓨레가 주니까 아주 아낌없이 가득 넣고요. 된장을 진짜 아주 조금 한 숟갈 정도만 섞을 거예요.
2: 된장은 아주 조금?
1: 네, 된장은 아주 조금 하고요. 들기름을 듬뿍, 올리브유 대신 두 숟갈 넣을게요.
2: 어떤 건가요?
1: 아, 먹어보셔야 됩니다.
0: 플럼 퓨레 made with fermented plums is sprinkled over grilled vegetables. A nutritious, all-natural dish is ready.
1: 드셔보세요, 저의 영끌한 요리.
0: With plum puree, no other side dishes are needed.
3: 된장이 드레싱 소스로 활용된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잘 어울려요, 매실하고, 매실 퓨레하고.
1: 저 원래 가지를 좋아하거든요. 옛날엔 다 구워가지고 양념 다 발라서 먹으면 소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0: Rice wrapped in lettuce and topped with a marsh snail sauce can revive the appetite instantly.
1: 너무 맛있어요.
3: 깻잎하고 상추에 싸니까 더 맛있네.
1: 또 비빔에 싸 먹어도 맛있거든요.
0: Chidi-san, a source of culinary delights and a place of comfort.
1: 아이고, 너무 시원하고 좋네, 그죠? 소막이 되고. 여기는 언제든지 언제 와도 너무 좋아, 그죠? 오늘은 천왕봉이 얼굴을 안 보여주네. 우리 덕이 좋은 거. 나름 덕을 많이 쌓은 것 같은데.
4: 그러게. 악양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네.
1: 너무 좋아요.
4: 저기가 노고단이거든요, 저 방향이. 근데 여기 구름 속이 천왕봉. 여기 이제 25.5km. 이게 한눈에 다 보여요.
0: To this couple, Chidi-san is the beginning and final destination of their marriage.
1: 결혼 생활 시작도 지리산 그 끝자락 구제봉 아래 산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살았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자랐고 밥상도 지리산 근저리에서 나는 그런 것들로 상차림을 했었고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리산이 우리를 안 놓아주네요.
0: The husband and wife continue to build their happiness in the warm embrace of Chidi-san Mountain.

0: 무예예요. 게임세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1: 바꿔라! 해! 봤다! 해!
0: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군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He is now 95 years old. Though much of his time has passed, he has not yet forgotten Arirang, or the 8240th unit. The place Joseph Johnson still remembers, Gyodong-do in Kanghwa. It is a border region with North Korea, where displaced residents who fled across the sea from Yeonbaek Hwanghae-do province during the Korean War settled and built their lives. Mr. Choi Jae-ok is making puppy rice cakes, a traditional dish from his hometown at Haeryong Market on Gyodong-do Island. It has been 75 years since he first spent the Chuseok holiday here, with his hometown just a stone's throw away. Having fled south at the age of 20 and taken up arms to reclaim his hometown, he was a member of the 8240th unit. He experienced Gyodong-do firsthand when it served as a garrison for the 2nd Wolfpack unit of the Urchi Tiger Brigade.
1: 여기 이 토가 여기가 사령부 자리입니다. 이 주변이 다 사령부 의무대 보급대 모든 게 이 지역에서 있는데 예, 미 고문단도 여기 나와 있었고 예, 타이거단 이제 사령부 모든 작전을 여기서 지휘했습니다.
0: His memories of the battlefield are still vivid.
1: 저 타이거단에 저 저 군가가 있었어요. 이제 뭐 타이거단의 사명력보다 크더다면서 그 훈련병들이 아침 구보를 해서 이 길로 댕기면서 이제 구보시키고 그랬거든. 다 개조했지.
0: Based on his memories, we found the traces of the 8240th unit that remain on Gyodong-do.
1: 이 건물이 8240부대 2연대 본부가 주둔하고 있던 건물입니다. 근데 그때 보면 건물 모습은 그대로 안채 바깥채가 그대로 있고 나도 여기서 한 몇 개월 여기서 파견 근무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이 저 문 앞에서 보초도 쓰고.
0: Though only traces remain, there is no doubt that they were here some 70 years ago. In October 1950, as the tide of war turned against South Korean forces, following the intervention of the Communist Chinese Army, the military established a guerrilla unit in July of the following year to infiltrate enemy lines and wage guerrilla warfare. This was the 8240th unit under the U.S. Far East Command. The donkeys covered the area from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Ungjin Peninsula to the Amnokgang River. The wolf packs were based on Gyodong-do Island and operated in the Hangang River estuary. And the Kirklands were responsible for the East Coast region. To save their country, they plunged into enemy territory without military service members or ranks and carried out more than 4,000 operations. They cut off supply lines by blowing up bridg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achieved numerous victories by striking enemy facilities through infiltrations by sea and air. since most of the members were from North Korea and were well-versed in its geography and language. They were able to carry out not only intelligence gathering and guerrilla warfare, but also missions to rescue friendly forces and refugees. Unknown heroes who achieved remarkable feats in enemy territory, isolated and constantly on the brink of death. They are the 8240th Unit.
2: 6.25 의병하면 생소하잖아요. 그 8.25 유격대원들도 6.25 전쟁 의병들입니다. 이전에 우리 역사상의 그 의병의 전통을 계승한 의병 부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요.
0: The Righteous Army of the Korean War rose up like wildfire for their country. However, as an irregular guerrilla unit, 8240th remained unknown for a long time. Recently, as their contributions have been recognized, it was revealed that as many as five brothers served as members of this unit.
3: 지금 저 보시는 요 사진은 여기 정확히 8240 제3대대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아버님이 3대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대장하실 때 참모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닌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7남 1녀 중에 둘째십니다. 둘째신데 이제 그 위에 이제 큰아버지가 계셨고 밑에 이제 남동생들하고 이제 여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삼촌 및 고모들인데요. 그 중에 다섯째 작은 아버지까지가 같은 부대 또는 인접 부대에서 같이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0: In particular, the late Lee Yong-yi, who served as commander of the 3rd Battalion of the 1st Wolfpack Unit, left behind a wealth of valuable materials, including photographs of activities, combat logs, and operational maps detailing infiltration routes into enemy territory.
3: 요거는 제가 참고로 파일을 하나 그 전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그 일자별 그 전투 상황도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작전 나가서 뭐 노획을 뭘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는 체크는 안 되고 네. 아마 그런 전사 내용에 노획품을 하고 뭐 이렇게 획득해 왔다 하는 걸 아마 전시해 놓고 찍은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거는.
0: In fact, the members of the 8240th unit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including the capture of a large number of enemy weapons and equipment. Although they achieved military successes by carrying out various missions to disrupt the enemy's rear and disperse North Korean forces, they also suffered the immense pain of losing over 5,000 guerrilla fighters in the process. Gyeongchang, Gangwon-do Province. In these mountains lies the story of another forgotten volunteer soldier from the Korean War.
4: 저는 그 8.25 부대 D15, 덩키 15에서 싸우셨던 이용섭 씨의 아들 이창선입니다.
5: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4: 199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지난 5월 30일 작고하셨습니다. 달라스에서 작고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제 아들하고 LA에서 UCLA에서 제 아들이 ROTC 임관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도 한 20여 년간 한국군에서 복무했고 저희 아버님은 그 참 실제 한국 전쟁에서 그 오래 전투를 직접 하셨고.
0: The late Lee Yong-seop was a native of Cheongju, Pyeongan-bukdo Province, who served in the 8240th Donkey Unit.
4: 오늘날 이제 그 계속 수색 정찰 임무를 맡았는데 그 계속 그 미군 조종사들이 계속 희생되니까 조종사를 구출해 와야 된다. 그런 임무를 맡고 이제 쭉 섬 작은 섬들을 이렇게 무인도부터 뭐 이런 섬들을 이렇게 수색하고 다니는 게 52년 봄이었어요. 눈이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수평선 넘으로 이렇게 조그만 연기가 올라가더래요. 저기 분명히 빈 섬인데 중공군도 있다가 철수했고 빈 섬인데 뭐가 있는가 보다. 상륙해 보자. 느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섬에 상륙해서 보니까 소문을 떠서 MAYDAY라고 써있어. 이러다 밤에 이제 사면으로 습격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갑자기 굉장히 긴 키에 노란 머리를 한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더라고요. 러시아 놈이 여기 들어와서 그냥 연락했더니.
0: This rescue operation, the renowned American news magazine Life. Listen, Crusoe of Shinzo suggests. In May 1952, U.S. Air Force Colonel Albert Shins crashed with his aircraft during combat in North Korea and survived for a full 37 days on Daehwado Island, which was uninhabited at the time. The South Koreans mentioned in the article who rescued him were none other than the members of the 8240th's Donkey Unit, led by the heroic Lee Yong-sup.
4: 네, 이 편지는 1964년 7월 그 저희 아버님께서 구출하신 신츠 장군으로부터 받은 편지, 감사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이제 그 당시 1952년 6월 7일 날 덩키팀에 의해서 구출됐던 그 감회가 적혀 있고요.
0: Colonel Shin's returned to his homeland. But Lee Yong-sup, the man who saved him, was never able to return home.
4: 네, 고향에 가고 싶다 하셨어요. 국민면제 모셨다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그 고향인 평화문부터 정주군 대전면에 거기에 네, 모실 생각이에요.
0: representatives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Support Team are at the airport to greet someone. Monica has returned to Korea for the first time in 6 months. Whenever there are events related to the 8240th unit, she travels long distances to attend. She is on this trip with her father, the late Choi Kyung-jin.
6: 네, 한국에 온 이유는 제 아버지 최경진 그분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아버지 지금 안 계시지만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제 남편하고 같이 왔고요. 또 그동안에 아버지의 업적에 대한 역사 그런 거를 좀 연구해 보려고요.
2: Pay me?
6: They don't pay.
0: The 8240th unit. Traveling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6: Yeah.
0: That's it. She was given the Memorial of Korea in person.
2: 조시.
6: 네. And it's the...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202부대
6: 다른 부대는 그래요.
7: 거의 없어요.
0: Her activities were kept top secret. Due to the nature of irregular forces, official records and materials are rare. But fortunately, a variety

0: radioactive materials remain from the second Wolfpack unit.
1: 출시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2: 네, 맞습니다.
0: Monica looks up her father's name in the military registry.
3: 알피대장 양석호라는 분이 요때 입대를 하셨고
1: 오케이.
3: 이분 나이는 28세.
1: 아, 이게 나이예요?
3: 네,
1: 아.
3: 학력은 중졸.
1: 아,
3: 지금으로 오케이. 따지면 고등학교.
1: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와우. 그래서 제 아버지가
3: 네.
1: 던키 식스에 계시다가 나중에 월팩으로 가셨는데
3: 네.
1: 어느 월팩으로 가셨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적어도 대학교 다니다가
3: 네.
1: 전쟁을 하셨기에 혹시 여기 계실까 지금 보는데 여기 최 씨는 없네요.
3: 최 씨가 별로 없는
1: 그쵸?
3: 것 같아요.
1: 최 씨가 별로 없죠.
3: 네.
1: 근데 파리사공에 대한 기록이 정말 요거밖에 없다니 정말 정말 안타까워요. 네.
3: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없어진.
1: 네. 또 그 행정가에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기록을 남았다는 게 그 기록 하신 거를 제가 직접 만졌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기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제 아버지 성함이 여기 이번에는 안 나와서 굉장히 좀 많이 섭섭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다른 분들의 기록이 있으니 또 그분들의 업적을 더 살려야 된다고 그런 사명.
0: 동도 to ease her disappointment.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네요. 네. 네. 여기서 뵐 줄 몰랐네. 네. 반갑습니다. 네.
4: 언제 오셨어요?
1: 네, 어저께 왔어요.
4: 네. 네.
0: These are the people she met at the annual memorial service for the guerrilla fighters held in Gyeongdong-do.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 충성.
1: 충성.
5: 충성.
6: 와, 오셨네.
1: 네.
6: 아이고.
1: 정말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1: 네.
0: This gathering spot for displaced residents is also the office of the Veterans Association, where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s Urji Tiger Brigade gather.
7: 여기서 지금 이 장소가
1: 네.
7: 나 5년은 젊어졌어.
1: 5년 더 젊어지셨어요? 네.
8: 네.
1: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7: 어?
1: 성함.
7: 김.
1: 김.
7: 맑을 청자. 30년의 푸를 청.
8: 청산.
7: 밀산.
8: 김청산.
1: 네. 어머님은요?
9: 네. 민옥순이요.
1: 어, 이름 좀 멋있네요.
9: 민옥순. 황해도 연하루.
1: 연하루?
9: 연하루 지루지.
7: 미산리.
9: 미산리.
7: 미산리야, 미산리.
9: 미산리.
1: 미산리. 생년월일은요?
9: 34년생이요.
1: 어, 젊으시네요. 네, 아버님은요?
10: 최복렬.
1: 네?
10: 최.
1: 최 씨예요? 어느 최 씨예요?
10: 해주.
1: 해주 최 씨예요? 어, 저도 최 씨인데. 저는 강릉 최 씨예요.
10: 아,
1: 네, 최.
10: 봉.
1: 봉.
0: Today she plan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he veterans and the experiences of the 8240th soldiers who, like her father, roamed the battlefields.
1: Field inside.
11: 오군군이 한저 6.25 전쟁에 참가해서 조종사들이 많이 한포에 맞아서 북한 지역에 떨어졌어요.
1: 네.
11: 여기서 작전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 땅이니까는 어느 논두렁 누구네 밭에 떨어진 것까지 다
1: 알죠. 그렇죠.
11: 예. 그 동네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앞에 해가지고 작전을 펴니까는 좀 좋아요.
1: 네.
11: 그렇게 해서 그 조종사 구출 사업이니 또 극동사령부에서 정보가 없어가지고 오폭을 많이 해서 그냥 민간인 폭구 보니까는 8240 부대가 창설되고 나서는

0: 정확한 폭격을 하는 거야. 네. 전부 고향이 거기니까는 예, 어디 어디 매치점에 갔다가 그냥 인민군이 주둔한다. 오늘 저녁에 야간 열차로 다 군량미가 간다. 뭐 네. 다 하니까 우리가 그걸 기습작전 들어가고
1: 그렇죠.
0: 와서 공군에서 폭격을 해주고
2: 그 훈련 받을 때 힘들었어요?
3: 네.
2: 네? 훈련을
0: 훈련 받아 낙하산.
2: 낙하산 훈련 받으셨어요?
3: 아, 네, 공수.
2: 히디르 이곳에 네, 이곳에. 네, 네. 네.
3: 공수 후연이 1952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120명 TO가 120명이에요. 120명 중에서 16명이 평양에서 낙하했습니다. 16명이.
2: 16명이요. 몇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3: 돌아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순한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2: 네.
3: 그 사람들 탐광으로 다 갔대요.
4: Now one might expect these memories to have dulled or faded over more than 70 years. Vivid testimonies poured out, as if it all happened only yesterday. Every single word is living history. We must record and remember these stories before it's too late. The guerrilla fighters, who were teenagers at the time, have now become veterans in their 90s. And since it is uncertain how much time they have left, this meeting is immeasurably precious and invaluable to Monica.
2: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제 아버지랑 같이 전쟁을 겪었고 같은 또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훈련 받고 다시 작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이북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또 이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면 또 아직도 살아계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예, 오늘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0: based in Poen, Chungcheongbuk-do Province. It is conducting commercialization research for the production of hydrogenated fluorinated ether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After completing pilot-scale testing, the company is now preparing for full-scale commercialization within the next 1 or 2 years.
1: 이 냉매 자체가 이제 취급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불화탄소 계통에서 그 연구가 제일 국내에서 활발한 것이 이제 한국 화학연구원이라서 저희가 계속 그 유대가 좋았습니다. 저희하고 이번에 그 화학연구원에서 이제 HFE를 그 개발했다 그래서 저희가 아차 이제 이 기회다 그래 가지고 빨리 저희가 기술 이전을 요청한 거죠.
0: Hydrogen fluoride ether is a next-generation immersion cooling material with excellent insulating performance. It could become a new solution for cooling AI servers. Thermally and chemically stable, non-flammable, and highly insulating, it's an ideal material for cooling high-density electronic equipment such as data centers. Korean companies with domestic technologies are setting a new standard in the global immersion cooling market. Humanity is entering a new computing paradigm called quantum computers. For quantum processors to operate, extremely low temperatures are essential. Maintaining temperatures of minus 273.14 degrees Celsius, or close to absolute zero, is crucial for the performance and stability of quantum computers. At the core of this advanced technology is the cryogenic refrigerator. Developed with domestic technology, this cryogenic refrigerator can create ultra-low temperatures below 10 millikelvin, or 0.01 Kelvin. Unlike conventional cooling systems that rely on overseas technology, this is Korea's first independently designed and manufactured cryogenic refrigerator.
2: 고체 방식 양자 컴퓨터는 양자 상태가 워낙 그 열에 취약하다 보니까 극저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극저온은 영하 273도에 가까운 온도까지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면 0.01K, 물리학에서는 그걸 10밀리켈빈이라고 하는데 그 온도까지 떨어뜨리는 게 필요합니다.
0: This cryogenic refrigerator has a modular design aimed at large-scale quantum computers with more than 1,000 qubits. This allows to enhance scalability and maintenance efficiency so that the system can continuously evolve in line with technological advances. Cryogenic cooling is more than just making things cold. It's an indispensable element that stabilizes the delicate quantum state inside a quantum computer and prevents errors. By creating such extreme conditions, this company strives to contribute to advancing Korean quantum technology research and industrial development.
2: 양자 컴퓨터용은 10밀리켈빈이라고 하는 상당히 도달하기 어려운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지금 생산하는 곳은 전 세계에 두 곳이 있는데요. 둘 다 유럽 기업이고 사실상 그 둘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좀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유일하고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 온도에 도달하는 그 장비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0: Another name of energy is heat, and the science of controlling it can change the dynamics of industries. To control the heat generated by AI servers, a sophisticated science of thermal control is needed beyond simple heat removal,

0: 나노 표면을 만들고 만든 표면이 잘 돼 있는지.
1: How quickly a fluid can transfer heat in an immersion cooling environment depends on the precision of the surface. Such surface modifications directly affect bubble formation, evaporation, and the overall cooling performance of the fluid. Optimal combinations are found based on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data pieces. Designing nanoscale surfaces and pre-calculating fluid flow in virtual spaces is a silent battle to cool high-performance servers in the era of AI. This university laboratory is equipped with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 and high-speed cameras that can quantitatively verify cooling performance.
0: 표면을 처리해서 나노 구조나 마이크로조 만든 다음에 그 시편을 가져와서 실제 액침, 냉각, 이상유동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마치 칩 같은 시편이 있다고 하면 그걸 모사해서 놓은 거에다가 표면 처리하는 걸 놓고 거기서 열을 가하면서 열의 가열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그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생기는 걸에 따라서 어떻게 냉각을 잘 시키냐 특성을 분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1: Removing heat is not just a technical challenge, but also an important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 in the AI era. Rather than just lowering the temperature, it has become an essential key to achieving a sustainable future.
0: 이제 항상 기술 개발은 수요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 같습니다. 공내식의 방법들을 잘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가 이제 거기에 한계에 도달하니까 액침 냉각이라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AI가 발달해서 데이터세가 더 많이 필요하면 수요가 더 많아지면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갖고 있는 세계적인 전력 갖고는 불가능하다 싶으면 훨씬 더 빨리 액침 냉각 기술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Artificial intelligence is changing the world, and at its core is the constant generation of heat. There is more to the technologies that cool this heat than meets the eye. They pave the way for AI innovation. Immersion cooling and ultra-low temperature cooling. Korean researchers and companies are designing the future and competing on the global stage. In the era of AI, cooling technology is another wave of innovation that can transform our lives.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 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A place steeped in long history and diverse culture. This is Yongsan-gu Seoul.
2: 아, 어떻게 이런 골목길이 다 있지? 야. 낡은 골목, 낡은 가게, 낡은 집, 낡은 책. 이렇게 입에 낡음이란 말이 붙는다는 건 그 속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흔적과 추억이 담겨져 있다는 뜻인데요. 세월의 희로애락을 견디고 감내해온 것들만이 귀한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대, 그 낡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지금 향해보겠습니다.
1: A spot where a nostalgic touch can be felt within the downtown. Let's head towards the familiar railway crossing. Walking through the alleys imbued with time, I arrived at Pekpin Crossing, a place where the changes in our lives can be observed. Though life wasn't always easy, those little joys of the past come into mind.
2: But in reality, 야, 이렇게 여기가 이 종소리가 들리면서 댕댕거리라고 마치 드라마 세트장에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시골에서도 이렇게 이 철길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데 야,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철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시간 통로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알면 알수록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참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1: As I strolled leisurely under the gentle sunlight, I was warmly greeted by a traditional market filled with affection.
2: 야, 여기 딱 오래된 해장국집인데요. 야. 제가 또 국밥 러버 아닙니까? 국밥 러버. 제가 국밥을 정말 좋아해갖고 해장국집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예, 여름에는 그리고 이열치열 예, 국밥 먹어줘야죠. 예.
1: The birthplace of Yongmundong's renowned hangover soup. For someone, this shop has been a source of comfort for over 70 years.
2: 메뉴가 딱 두 가지야. 딱 보면 알아. 잘하는 집은 해장국하고요, 어머님. 그다음에 후라이, 예, 하나 주세요. 예.
1: It all began in 1948 as a small street stall.
2: 빨리 나오시네. 와, 예. 잘 먹겠습니다.
1: Wow, could there be a more fulfilling meal than this? A hearty spoonful of hot broth and a big helping of cherished memories. A moment to relish the rich taste and nostalgia after a long time. As I savored the meal, someone watching me warmly is Kim Ge-su, the owner who inherited this place across generations.
2: 와, 국물이 진하네, 진해.
3: 네. 아. 혹시 후추는 넣으셨나요? 후추도 이렇게 좀 넣으시고.
2: 네. 후추 넣는 거 좋아합니다.
3: 네, 후추 넣으시고. 계란 후라이도 이렇게 네. 넣어서.
2: 오?
3: 네.
2: 이야, 이거를 그래서 풉니까?
3: 네. 예, 풀어버립니다. 야. 과감하게 푸세요. 맛이 좀 달라져요.
2: 오, 네. 아, 일부러 그래서 반숙으로 하셨나요?
3: 네네. 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 더 고소하고 부드러워지네요.
3: 네네.
2: 또.
1: 30 years ago, the shop looked quite different from what it is now.
2: 아니 그러면은 여기가 예전에는 초가집이었나요?
4: 네네 초가집이었어요.
2: 그때 당시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4: 그때 당시에는 뭐 그
5: 연탄불로 감아서 때다.
4: 그리고 떠도 이제 도끼로 치고 이제 이야. 도끼로 내려쳤던 걸로 아버지가 한편에서 이제 도끼로 내려쳐가지고 뼈 다듬는 것까지 봤어요.
5: 그런데 갑자기 군대 갔다 오더니 이걸 하겠다고 또. 좀
2: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물려받아서 대를 이어서 하시게 된 거예요?
4: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일하고 계시면 부뚜막에 앉아서 저는 해장국을 먹었거든요. 네. 그러면 옆에 이제 손님들이 단골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네. 아저씨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될 때도 네가 해가지고 나 해장국 먹게 해주라. 네.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아라. 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아 가업을 이어받아야겠구나 생각했고 또 이제 뭐 고등학교 지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 보니까 두 분이서 이제 여행도 가시고 두 분이서 장사하는 모습 보니까 행복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나이가 먹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
1: Having naturally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this place since childhood.
5: 여기 할머니. 네. 옛날 그 할머니 모양.
2: 예, 이제 아궁인데요.
5: 예, 연탄불로.
2: 예. 이거 아들
4: 이게 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등록 같은 거 해주시고. 네.
1: He and his mother have been silently safeguarding it at the same spot for the early risers coming after night shifts, for those escaping their hectic routines for a lunch break, and for the loyal patrons who have cherished this taste for decades. They continue to preserve the precious memories and stories of those who visit this space.
2: 그 해장국집을 오래 하셨잖아요.
5: 예.
2: 이 동네 분도 그렇고 이 서민분들한테는 해장국집이 해장국밥이 참 위로가 되는 음식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 저는 해장국은 말동무입니다라고 얘기하고
2: 말동무. 예.
4: 네. 진심으로 대하고 친근하게 다가며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2: 네.
4: 그래서 말동무라고 역시.
1: As someone's livelihood, this space is filled with unforgettable joys and sorrows for others. Next, let's go to Hwamdong in search of old memories.
2: 야, 여기가 그 용산구를 또 대표하는 명소 중에 하나, 108계단. 와. 실제로 보니까 야, 저 꼭대기 계단까지 정말 까마득하네요. 야.
1: If so, it'd be nice to have a companion to share this journey.
6: 반갑습니다.
1: I met Toyeon Nam, a local storyteller sharing Yongsan's history.
2: 자, 여기가 이제 후암동 이제 해방촌 입구 쪽인데 여기 이 108계단이 언제 생긴 건가요?
6: 네. 정말 108계단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2: 네.
6: 네. 정말 108계단이고요. 여기는 1943년에 경성 호국 신사가 만들어지면서 그 신사로 올라가는 표참로였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돌계단으로만 남아 있는데 위에 가보면 이제 그 흔적이 조금 평평한 곳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를 좀 볼 수 있고요.
1: A place imbued with the sorrow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2: 한번 같이 걸으실까요?
6: 아, 네, 그러시죠.
2: 예,
6: 네.
2: 계단 한번 걸어
6: 보시죠.
2: 예,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 108계단이 그 건물 층수로 따지면 한 4층 정도 되는 그런
6: 네, 계단. 엘리베이터도 이제 1, 2, 3, 4층을 다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2: 네.
6: 지금 저 2층에 온 거거든요. 여기.
2: 아, 여기 2층이에요?
6: 네네.
2: 여기도 탈 수가 있네요.
6: 네네.
2: 아, 근데 이 경사 승강기가 있으니까 뭐 여기 동네 분들, 어르신 분들도 타기 좋고.
6: 겨울에 특히.
2: 네. 그리고 또 관광객분들도 이용하시기 참 좋을 것 같아요.
6: 재미도 있어요.
2: 네. 네. 아까 보니까 이 승강기 타시면서 영상도 찍으시고 사진도 남기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6: 네. 좀 특별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2: 예. 네.
6: 경성 호국신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그때 보면 이제 한 7,447명 위패를 모셨는데 그 중에 한국인이 579명이었대요.
2: 네.
6: 식민지 조선인들이었기 때문에 끌려갔던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특히 해방촌이라는 곳은 일제 시대 때 아픔 같은 것도 여기 108계단을 보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서 남과 북이 나뉘면서 북에서 왔던 많은 분들이 이곳에 사시게 되면서 또 이제 우리 남과 북에 대한 생각들, 또 분단, 전쟁, 평화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고민해보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네.
2: 아, 저희가 여기 올라올 때는 좀 힘들어도 막상 이렇게 올라와서 이 딱 이렇게 전경을 보면은 가슴이 탁 트이면서 속이 다 후련한 것 같아요.
6: 아, 그러세요? 네. 네.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정말 이 언덕에서 바라보면은 숭례문 하고 궁궐까지 다 보이는 그런 경치였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1: Climbing the stairs layered with history, we pressed on, retracing the past.
2: 아, 오늘은 뭐 날씨도 좋고 해서 야, 딱 트인 게 너무 잘 보입니다.
6: 네, 남산도 너무 깨끗하게 보이고. 네. 네.
1: Here the old and the new coexist beautifully.
2: 예전에 이런 계단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6: 네, 새로 완비했습니다.
2: 여기 보니까 해방촌 숭실대학교 터 이야기라고.
6: 네, 숭실 학교인데요. 네. 평양에서 이제 시작된 학교인데요. 네.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시작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숭실학교는 이제 신사참배 거부를 하게 되면서 학교가 네. 문을 닫게 되고 경성 호국신사가 있던 그 자리에 다시 학교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학교가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또 이런 정신들을 많이 가지고 배출한 학교이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은 뭐 조만식 선생님, 황순원 선생님,
2: 윤동주, 네,
6: 문익화 네. 목사님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이 배출된 그런 유명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1: It's a reminder of memories that should not be forgotten and the importance of recording history.
2: 옛날 신의시장 맞나요?
6: 네, 맞아요. 정말 이제 여기 오셨다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새롭게 한번 일어나보자. 네. 그래서 신의시장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와, 예전에도 여기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지나다녔다고 하는데 네.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신이 나고 좀 흥겨운 장소이기도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곳이 좀 많이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2: 정말 요즘 MZ 세대들 말로 되게 핫해지고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네네. 관광 명소가 된 것 같아요.
6: 그렇습니다. 아. 이제 건물을 보시면은 좀 낡아 있잖아요. 이 건물들은 예전에 그 녹고 산업이라 그래서 니트를 직조 하던 네. 그런 공장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네. 공장들도 있었고 기숙사도 함께 있었던 곳이었는데 또 그 아래층에는 이제 시장이어가지고 일하다가 퇴근식 무렵이 되면은 장도 봐놓고 다시 일하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던 그러니까 이 해방촌 일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한편 아쉬운 것은 예전에 이곳이 어떤 곳이었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를 이제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1: 네. Once a space for sustaining life and finding joy in the little things, this place has now transformed into a hotspot brimming with youth and energy. Despite many changes, people have continued to flock here just as they did in the past.
2: 평소 해방촌 왜 이렇게 가자고 하는지 몰랐는데. 아, 외국 같아요, 너무.
6: 아, 여기가요?
2: 네.
6: 저는 예전에 버스타고 지나가면서 해방촌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20대 때는 아, 이름이 이렇게 촌스러워. 저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촌스러운 거 했는데 그 의미가 해방이라는 공 때문에 만들어진 공간이라서 또 의미가 컸고 또 이 해방촌이라는 공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사도 한번 되돌아보고 네. 또 한편으로는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적인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기도 하지만은 이곳에 떠난 사람들이 좀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좀 가지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 Change is natural just as time cannot be stopped, making memories all the more precious.
2: 아, 여기 골목길을 걷다 보니까 집 모양이 유독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 보이는데요. 야, 여기 대문에 이렇게 이게 뭐, 아, 포도도 달려 있고. 야, 너무 이쁘게 잘 꾸며졌습니다. 포도 넝쿨이 이렇게 있는 집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야.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집이어서 한눈에 눈에 띄는 그런 집 구조 같은데.
7: 계세요? 계세요?
2: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보다가 집 구조가 너무 특이해갖고 예, 좀 안에 좀 들어봐도 될까요?
8: 예,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아,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 예,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예,
8: 조심하세요.
2: 예, 예, 와. 이야.
8: 얼마나 볼만하죠?
2: 네, 포도넝쿨도 너무 이쁘고.
8: 집도 아, 좀 오래된 집입니다.
2: 네, 아, 요즘에 이런 집 구조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8: 네, 한 100년 된 집입니다.
2: 네. 야, 이 빨랫줄도 정말 오래돼 보인다. 야.
1: In this place where our steps paused accidentally, we decide to take a moment to rest.
2: 아, 그러면 이 집이 한 어느 정도 된 건가요?
8: 제가 알기로는 1920년대 말에 네네. 건축된 집이에요.
2: 그래서 1920년도 말이요?
8: 네. 어... 그래서 약 90년, 90, 100년 가까이 됩니다.
2: 이야, 그렇게 오래된 집인데 네. 너무 잘 보존되어 있네요.
8: 그 근거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어? 보시겠습니까?
2: 네네, 예, 이리로 가면 돼요?
8: 예, 예. 예. 예. 예.
1: 오... Oh, what are these traces?
8: 그 위에 페인트 칠이 덧대 있어가지고 예, 예, 예. 잘 보기 어려운데 지보자 한문으로 네. 지보자 호번 네. 제 50호 경성부 한문으로 돼 있죠. 아. 일제 시대 이 가옥 표시입니다.
2: 네. 아 근데 이제 어르신께서 이게 페인트를 칠해갖고 네, 예, 잘 보이진 않지만
8: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뭐죠 양각된 것처럼
2: 네, 네, 그렇게 되어 나왔습니다.
8: 저 왼쪽에 있는 게 물 숫자 있잖아요.
2: 예, 요게 물 숫자. 예, 예. 예, 예.
8: 수도를 사용했던 그 가입자 마크.
2: 아.
8: 그 오른쪽은 한문으로 와자란데.
2: 네네.
8: 가스를 일본 한문으로는 와사라고 합니다. 와사.
2: 네네.
8: 그래서 와 가스를 가입했던 썼던 집이다. 그래서 와 4,225번 그 표시가 되어 있죠.
2: 이야.
8: 1904 15년 이후에 그 해방 이후에 네네. 우리나라 정부 들어서서의 뭐 수도 마크니 그런 건 있는데 일제 시대의 마크는 네. 찾기 어렵습니다.
1: And another trace.
8: 아 이거 좀 녹슬었는데 네. 한번 보시죠.
2: 이야.
8: 이거 1945년 이전에 네. 일제 시대 때 쓰던 수도 계량기 뚜껑입니다.
2: 아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하면 매놀 뚜껑. 요즘에.
8: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서울 경자 물 숫자 경수 경성 수도 양수기 수량을 체크한다는 그런 매늘 뚜껑입니다. 일본에는 이 매늘 뚜껑 학회가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데 일본에는 매늘 뚜껑을 사고 팔기도 하고
2: 네.
8: 그 학회가 아주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귀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 와, 이것도 정말 귀한 건데요.
8: 네네.
1: This house known as Cheoksan Gaok is a Japanese-style home built by the Japanese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carries the pain of the era and a century's worth of modern history. Realizing the importance of remembering and preserving history, Mr. Im Gon-soo has carefully maintained it to this day.

0: 예전에는 여기 동네 이 풍경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거예요. 이렇게 딱 고개만 내밀면 동네 분들하고 다 인사 나누시고, 예. 이 포도도 따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예. 아.
1: The village scenery brimming with warmth and occasional longing reminds me of times when neighbors quickly became friends. Like the old days, I decided to explore the village further with Mr. Im.
2: So, in
3: the
2: 공동 우물을 이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3: 아, 저도 어릴 때 저희 그 동네 마을에 마을 주민들이 다 쓰는 그런 우물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예. 펌프기도 있었고, 예. 역대 보존돼 있나요?
2: 아, 그래서 몇 군데 지금 남아 있습니다.
3: 예, 예, 예.
2: 그 당시에는 여러 군데 있었다고 증언하는 어른들이 하시는데,
3: 네.
2: 지금 남아 있는 건 두 개.
3: 오.
2: 예, 또 여기 다 왔습니다. 예.
3: 네.
2: 여기 보시면 우물 보이네.
3: 어, 예. 아 이게 우물입니까?
2: 예, 예. 그 옆에 저기 철 있는 거는
3: 네.
2: 펌프가 같이 있었어요.
3: 아, 지금 네. 뽑아갔구나.
2: 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없앴어. 이게 예.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3: 예전에 이거 말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펌프.
3: 물펌프.
2: 예.
3: 야.
2: 저...
1: He hopes to pass on these experiences and traces of the past to future generations.
2: 이 한 15년 전만 해도
3: 네.
2: 호암시장에 이제 가을이면 김장시장에 섰었잖아요.
3: 네.
2: 길에다 막 배추 싸놓고
3: 네.
2: 그 배추 절이면서 이불을
3: 길어갖고
2: 길어서 쓰고 그랬었대요.
3: 이야.
2: 네.
3: 보통 이 우물에 있는 물들이 네. 참 깨끗하고 차갑고 시원해요.
2: 그렇습니다.
3: 저도 어릴 때 우물에서 많이 놀고 그랬었거든요.
2: 그렇죠.
3: 물 떠갖고.
2: 네. 공동 우물이라고 그래서
3: 네.
2: 이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쓰던 우물이에요. 호암동에는 이렇게 일제시대에는 많이 있었대, 곳곳에. 근데 많이 없어지고, 지금 이 형태가 남아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하고
3: 네.
2: 저 남산 밑에 한 군데 두 군데. 네.
1: The stories that start with back in my day brought a rare sense of joy. Even though the scenes we see today might someday vanish, I hope that when that day comes, we'll still say, back in my day, as we recall these memories that have been well preserved. Even in the same place at the same time, each person feels different emotions.
3: 야, 이태원 거리도 정말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동네는요, 참 다채로운 그런 매력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어떤 다양한 사람과 문화, 그리고 취향,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
1: For me, a slight sense of excitement is the emotion of the day. The seemingly ordinary roads we walk often change depending on our feelings that day. Perhaps that's why I stopped in front of this shop today. On the exotic streets of Itaewon, I came across a serene framing shop exuding a tranquil charm. Stepping inside, it felt like a small folk painting museum.
3: 실례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좀 그림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여기 되게 다양한 그 민화 그림들이 많이 걸려져 있어갖고, 아, 여기 딱 봐도 정말 오래된 그림들이 많이 걸려져 있고, 특히 이 민화들, 민화. 이 민화들 작품들이, 아, 딱 제 취향입니다. 정말로.
1: This is a framing shop that has been in the same place for generations.
4: 네, 이런 거는 이제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는 그림인데요.
3: 저도
4: 예, 아버지가 용대이시기도 하시고,
3: 예.
4: 그래서 아버지가 약간 이 가게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시나 봐요.
3: 그래서 입구 들어오자마자
4: 아, 맞아요. 일부러 그래서 예, 입구 옆에 걸어두셨어요. 네, 네. 예, 그리고 이런 작은 산수화나 이런 작품들은 외국 분들이 산수화를 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큰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갖고 나가기가 힘드시니까 이런 작은 소품 같은 거 아니면은 이렇게 그림만 있는 것들은 네네. 가져가실 때 이렇게 말아서 저희가 이렇게 원형 통 같은 데 이렇게 넣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기념품이나 아니면 이제 추억하기 좋으시니까 그런 걸 아, 주로 많이 가져가시죠.
3: 아,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네. 어떻게 작은 병풍이라고
4: 네, 맞아요. 예. 예. 머리 병풍이라 이렇게 작게 만든 건데 네. 이건 자수예요.
3: 아, 그러니까요.
4: 예, 자수인데 아, 굉장히 예, 잘
1: The paintings and scrolls hung layer upon layer immediately caught my eye. For over 50 years, they have upheld traditional framing, gaining popularity among art lovers and even foreigners. I met the two people running the shop.
4: 오빠고요? 친오빠고요?
3: 네, 아, 그럼 남매세요?
4: 네. 네. 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3: 아, 그렇죠. 네. 네. 네.
4: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이 표고사를 처음 여신 게 1971년도예요.
3: 70년도요?
4: 예, 네. 그때 이야. 이제 한남동에 아버지가 처음 여셨고 네. 이제 아버지 운영하시다가 오빠가 물려받게 됐죠.
3: 네. 그 과거에는 장사가 아주 잘 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버님이랑 같이 운영하실 때. 요즘은 좀 많이 좀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어떤가요?
5: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미군 부대도 있고 관광객들도 엄청 많았어요. 네. 근데 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가게에 오다 보니까는 거의 뭐 여기서부터 진짜 요즘에 이렇게 웨이팅 한다고 그러죠.
3: 네.
5: 뭐 대한민국 표고사 중에 웨이팅한 가게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림을 갖고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쭉 줄 서 있었어요.
3: 이야.
5: 그러니까는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여기 뭐 하는 데인가 보고 들어오기도 하고
3: 네.
5: 그 정도였으니까요.
4: 일 때문에 오시기도 하겠지만 아니면 그냥 관광하러 이제 옛날에 네. 있던 한국에 나오셨다가 이제 저희 가게에 찾아오세요. 근데 저희 가게가 한 곳에서만 굉장히 오래 있었으니까 네. 혹시나 하고 왔는데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머니 반갑겠어요.
3: 그렇죠.
4: 그래서 와가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있었냐고 내가 언제 몇 년도에 여기서 근무했었다고 그런 네.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가끔은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기념사진 찍자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진 무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죠. 아 그래도 이게 오래 한 보람이 있구나. 외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한 곳으로 기억을 해주니까.
1: The father who has dedicated his life to framing and the siblings who followed their father's craftsmanship. They strive day in and day out to meet the expectations of loyal customers since their father's days.
6: 제가 어렸을 때 아빠 가게 옆에 살아가지고 요 바로 밑에 한남동 골목이거든요. 유치원 친구들.
3: 네. 예,
6: 그때만 해도 한남동에 그렇게 큰 집들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집들도 있었고요.
3: 네, 여기 어떤 분이 사세요?
6: 제가 가운데.
3: 아, 역시 가장 이쁘신 분들은 이렇게 센터를 항상 꼭 아, 찾으시더라고요. 예.
1: Once a playground for the young siblings who've grown into their 50s, this space is now guarded by them as a treasured memory for others.
3: 자, 사장님, 그 제가 그 표구 작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5: 아, 네.
3: 예, 표구 작업이 어떤 건지 좀
5: 요게 이제
3: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예.
5: 첫 작업인데요.
3: 예, 예, 예.
5: 동양화를 그리게 되면은 네. 여기가 산수화인데. 요 목의 번짐을 위해서 이렇게 얇은 종이를 사용해요.
3: 네.
5: 요거 자체로는 액자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3: 네.
5: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배접이라고 그래서 요런 한지에다가 풀을 매겨가지고, 그러니까는 문풍기 바르면은 그 문풍기 바르듯이 뒤에다가 한 번 더 덧대주면 이게 완전히 빳빳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3: 아, 그러면 제가 좀 쉽게 이해한다면 그림을 더 오래 보존하고 위해서
5: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냥 요 얇은 상태로 하면 뭐 파손되기도 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데
3: 찢어지기도 쉽고
5: 네 그렇죠 네
1: It was my first time witnessing how it's done. Wow, how fascinating.
3: 표구 작업 과정이 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멋진 민화로 탄생하는군요.
5: 아 네네.
1: Yongsan feels like an entire city turned into a museum, and among its treasures is this framing shop. I hope it remains with us for many years to come.
7: 이렇게 서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도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원래 살던 분들은 다들 어디로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한 건 어디에 있든 마음 한켠에 추억 하나쯤은 간직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추억의 장소들을 다시 찾았을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옛 기억과 정취를 오래도록 나눠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0: 요즘은 AI가 밥 메뉴도 골라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AI가 이제는 통일까지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AI를 활용해서 통일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어서 오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숭실대학교 서울통일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준호 사무처장입니다.
0: 서울통일교육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1: 서울시 시민들 대상으로 통일교육, 평화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0: 숭실대 안에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센터가 왜 숭실대학교 안에 있는 건가요?
1: 이 숭실의 역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1897년도에 평양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대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시대 때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사건을 인해서 학교가 자진 폐교하고 잠시 쉬어있다가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도에 다시 서울에서 개교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신대학교가 1년에 한 차례 정도 해서 모든 학생들이 통일교육 또 평화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0: 근데 사실 요즘 MZ세대라고 하면 통일이라는 게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통일교육 친근하게 하려고 AI 연구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1: 우리 숭실대학교에 북한 도시연구단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도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북한 도시를 우리 실제적으로 가본 것처럼 AI를 활용한 앱을 이용해서 소개하고 또 북한 도시를 아는 그러한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북한 도시를 마치 가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되게 신기하다.
1: 네.
0: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는 통일이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1: 저도 처음에는 그런 질문이 있으면 네. 당황스럽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곳이 공감이 되지 않거든요.
0: 그쵸.
1: 네, 대부분의 이 이야기들을 그냥 관념 속에 그냥 이념적인 문제로 이거를
0: 멀게만 느껴지니까
1: 굉장히 멀게 네. 내 생활 속에서 정말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우리 북향민들 네. 3만 4천 명 정도 되는 이분들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일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온 통일이다. 그분들이 오물 통화해서 우리가 통일을 지금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미 온 통일이다?
1: 네.
0: 그러면 처장님 가까이에 친구분들 중에도 북향민 분들이 있으신가요?
1: 네, 많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처음 북향민들을 만나서 막연하게 말투가 이상하고 또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이제 가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와 다른 것들이 크게 없다. 단순히 본인들의 사투리를 할 뿐이지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 있는 분들과 대하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같은 한 민족이구나라고 네. 느꼈을 때는 언제인지
1: 결정적인 것은
0: 네.
1: 우리의 민족이 빨리
0: 아.

0: 정말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국민들이 정말 빨리빨리 하세요.
1: 와, 성격도 급하시고요.
0: 네, 그렇죠.
1: 한 면적 많네요.
0: 네, 네.
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0: 솔직히 많은 젊은 세대들이 네. 통일에 대한 또 평화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너무나도 없는 무관심한 세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피부에 맞닿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줄 수 없네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통일과 이런 것의 평화에 대해서 그분들은 당사자가 아닌데 우리가 정말 당사자인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문화 교류의 힘, 사실 저도 몸소 느낀 적이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의 한 예술단이 공연을 했었는데 세상에 그분들이 제 노래를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제 노래 중에서도 히트곡도 아니었고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었는데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제목처럼 우리의 평화도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평화를 부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화나 공존 뭐 이런 단어들이 일상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일선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거. 오늘 이곳에서 함께 우른 노래들 그리고 진솔하게 나눈 대화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다가올 미래가 더 밝아지기를 바라면서 저 왁스가 여러분의 평화로운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앙신문은 노동당 기관지이기 때문에 북의 공식적인 어떤 목소리, 그리고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제가 어떤 식의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단 노동신문을 굉장히 익숙하게 보는 연습들을 많이 하고, 여성, 그리고 뭐 청년, 문학, 예술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런 식의 잡지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봤습니다. 이제 조선 여성 모습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조선 여성도 그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런 섹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많은 북의 여성들이 보는 정말 중요한 보는 거는 생활 상식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아, 요즘은 북의 여성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말 일상적인 내용을 다룬 것들이 별로 없다가 최근 들어서 좀더 많아진다는 거는 북의 여성들의 삶이 그만큼 더 다원화되고 좀더이 변화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는 하나의 증표일 수도 있겠죠.
1: 노동신문을 잘안 봐요, 주민들이. 노동신문에 볼 만한 게 없어요. 대체로 언제 많이 보느냐? 남북관계 관련한 소식.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래야만 이제 남북관계 관련해서 어떤 회담을 했다, 또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했다. 이건 완전 토핑 뉴스로. 이건 사람 체제가 보지 말라고 해도 글 쓰고 가서 읽어봅니다.
2: 제가 북에 있었을 때에는 노동신문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북한에서는 속페이지라고 쓰거든요. 그 속페이지에 실리는 남한의 소식이라든가 특히 이제 국제정세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조선 청년전위, 그리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민군. 그러한 신문들에 실리는 법규 해설, 그리고 소설, 연재소설 같은 경우, 상식, 그리고 뭐 요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는 젊은 세대도 조금은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북의 자료를 계속 보다 보면, 아, 이 선전선동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들이나 의미가 약간씩 틈과 균열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묘미라고 할수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가

0: 같은 걸 보면 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예로 많이 드는 작품 중에 하나가 북에서 이제 우리 집 이야기라는 시리즈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체국의 국장이었던 남편과 이 부인은 남편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하는 굉장히 개인적 욕망이 많은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막 우체국에 연락해갖고 우리 집에도 전화기 놔달라. 그냥 뭐 놔달라.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전화기를 놓고 막 또 뭐 우체국에서 써야 되는 그 자동차를 자기 맘대로 막 쓴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학 예술에서는 반전형이라고 얘기하는 인물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서 국가가 그거를 통제하고 규율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돈집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혼수 갈등을 다룬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결혼시킬 때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죠. 더 좋은 집에 시집 보내서, 더 좋은 집에 장가 보내서, 나도 혼수도 막 받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걸 그대로 그려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는 주변의 공동체들, 인민반장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등장해서, 아,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잘못을 깨닫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일상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1: 그 안에는 보면 문화예술, 과학기술, 의학, 그 다음에 뭐 저 기술적인 여러 분야의 그 자료들이 거의 망라돼 있는데, 북한에서 생산된 자료이기 때문에 무대기로 그 특자로 분리돼 있는 게 태반이다. 제대로 된 심의 기구, 또 심의 절차, 수집 및 심의 분류 관리하는 이 절차를 그 체계화했고, 그걸 지침이 아니라 법률화했고, 그 다음에 이걸 책임지는 기관을 그런 안보 담당하는 국정원이 아니라 남북의 교류협력, 이 통일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통일부가 이걸 주관하는 부처로, 이 책임 부처로 이 내용을 담은 이런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
0: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가장 맞대어 있는 북을 굉장히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무엇이 과연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일까라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북의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북에서 오신 분들과 더 많은 교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북을 이해할 때 한반도 통일이라든가 한반도 평화를 제대로 고민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저희가 뭐 사회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자료를 보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쪽 저쪽 선을 넘는 토크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철이야, 잘 지냈니?
1: 어? 누나, 오랜만이야.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임철희 교수님 모셨고요. 이분이요, 단순히 이 전쟁, 세계사, 뭐 군사 이쪽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너무너무 재밌게 하셔서 이 얘기를 명쾌하게 풀어줄 분이 조 박사님 외에는 생각나는 분이 없더라고요.
1: 아, 그래줘서 고맙습니다.
0: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님 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거의 이제 반 100년을 가깝게 살면서 사실 굉장히 태평성대한 이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전쟁 없이 뭐 지역적인 전쟁은 있었지만 이제는 좀 세계적인 이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 저는 이제 100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살아온 세월.

0: 우리 근데 세상은 항상 시끄러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들이 군복을 입었어요. 교련복이라고. 그리고 노래가 있었어요. 이른 아침 산에서 양복 입고 내려오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복권 없이 1, 2, 3.
1: 그렇죠. 네.
0: 왜냐하면 이제 침투복 입고 와서, 네. 산에서 와서 양복권 입고 내려온다 이거죠.
2: 놀라운 건 그걸 다 외우고 계신 게 더 놀랐습니다.
1: 그만큼 박사님. 네. 지금 우리 제3차 대전의 징후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2026년 현 상황 어떤가요?
0: 정말 전쟁은 한반도의 숙명이었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이 있어요. 반공 국가는 예를 들면 미국이 다 지원해줘요. 팔레비 정권, 칠레 피노체 정권. 우리도 조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예외가 아니죠. 예외가 아니죠. 왜냐? 공산권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소련도 마찬가지죠. 소련은 뭐 아이 프라이본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얼마나 무력으로 진압을 했어요. 자유. 이게 냉전의 질서예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쟁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생각하지만 볼까요? 유고슬라비아 전쟁, 체첸 1차 2차, 아르메니아 1차 2차,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2014년 돈바스 사태, 22년 전쟁 현재까지. 지금 중앙아시아 탄탄탄 국가들도 언제든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 소련으로 누르려고 있던 힘이 사라지니까 튀어나온 거죠. 그럼 미국은 왜 이 모양이냐?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미국의 GDP는 세계 GDP의 4, 50%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세계 GDP의 25% 정도거든요. 쫄았어요. 양극체제에서 단극체제가 됐는데 얘도 힘드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왜 세계 전쟁에 돈을 내야 돼? 나 기억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트럼피즘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인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 거고. 문제는 아무도 이 질서를 잡질 않아요. 관리를 안 해요. 아무도 질서를 관리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시대. 그게 바로 무국화 시대예요. 그래서 인터넷 무국화 시대 그러면 조한범이라는 이름이 뜨고 그 책을 꼭 사보셔야 됩니다.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1: 네. 아, 뭔가 이 지구촌에서 진짜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0: 그런
1: 들어요.
0: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무국화 시대의 각자 도생.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공맹도통을 치잖아요. 적도 마음에 들면 껴안잖아요. 그게 바로 각자 도생인 거예요.
3: 근데 다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무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 다른 것은 몇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경학과 지정학이 같이 맞물려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자신들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유가 없음을 실질적으로 공표를 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NSS 보고서가 서방구를 중심으로 미국은 이제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쟁의 양상들이나 전쟁의 방향들이 달라지는 결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강대국들 간의 부딪힘도 있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I나 지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면서 지금의 뭐 이란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지경학과 그리고 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 자원 경쟁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래서 그런지 이 전쟁이라 하면 옛날에는 좀 먼 얘기 같았는데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실생활의 소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교수님?
3: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보면 TV를 통해서 보거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1: 실시간이죠.
3: 실시간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주식은 그리고 다른 나의 재테크들은.
1: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트위터나 스레드에 끝났다 맨날 종전선언이야.
3: 근데 지금은 눈 뜨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발언했지, 그리고 오후에 무슨 발언했지, 전쟁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마치 우리 일상이 전쟁의 일부분인 것처럼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1: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항상 좀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한테 너 너무 불안증이야,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줄 알았나? 뭐 이란 미국 전쟁 일어날 줄 알았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 나는 뭘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지? 전 항상 이런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3: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은 언제나 일어났고 예측하지 어려웠지만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전쟁이 일어나고 마무리되고 했다면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하루 혹은 몇 시간 단위로 마구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리고 이제 영향인데요. 예를 들면 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유가가 무려 400%가 뛰었어요.
1: 너무 근데 무서운데요?
0: 그때는 지금처럼 충격이 안 컸어요. 왜?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연결되는 실핏줄 같은 공급망이 하나만 끊어져도 터지는 거죠. 근데 그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실시간으로 퍼져요. SNS를 타고.
3: 그렇죠.
0: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SNS를 안 하는 건데 전 트위터, 텔레그램, 카톡 다 안 하거든요.
1: 네.
0: 유튜브만 합니다.
1: 네.
0: 전범 TV입니다, 여러분. 내 시장 바구니 주머니가 네. 결국 안보 문제, 글로벌 정세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바로 관계 있구나. 내가 왜 쓰레기 봉투 손 덜덜 떨어야 되지? 사람 사는데. 내가 왜 배달 그릇에도 신경 써야 되지? 왜? 모든 게 긴밀히 연결됐고 실시간으로 실핏줄처럼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장바구니 물가에 바로 호르무즈협이 연결돼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결돼 있다는 걸 다 깨닫기 시작하신 거예요.
3: 우리가 초연결성, 이 초연결성 때문에 국제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적은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국제정치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지만 끝나면 질문을 안 하셨거든요.
1: 네.
3: 요즘에 질문들 많이 하실
0: 많죠.
3: 거예요.
0: 네.
3: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사야 돼요? 이 질문이 항상 어떤 걸 사야 돼요로 귀결이 돼요.
2: 결과는 종목으로.
3: 그렇죠, 그렇죠.
1: 정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현 상황인데요. 임철희 교수님 어때요? 인공위성으로 봐도 이런 긴박감이 느껴지시나요? 중동 이야기 하면 좀 멀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을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2: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배들이 위성으로 트래킹이 되고 있습니다.
3: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와 그리고 식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지정학적인 것과 연동돼 있는지를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점일 정도로
0: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대응은 불가능해요, 사실.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5: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좋은 멋진 연주자를 꿈꿨었어요. 그래서 모든 졸업생들이 그러하겠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불안도 많이 느끼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사실은 좀 갈증이 있긴 있었어요. 음악만 플레이어처럼 하고 싶진 않고 내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그때 마침 국악방송이라는 그 채널의 공고를 라디오 PD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됐고 음악을 그만두고 PD가 되어야지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것도 저는 제 음악 활동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저기 가면 훨씬 더 뭔가 풍성한 경험도 할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러면 내 음악이 더 넓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시험을 우연히 봤는데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입사를 했고 그 예술가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실제 무대에서 연행하는 사람 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지켜보는 뭐 매개자, 평론가 모든 사람이 저는 다 예술가고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제가 했던 방송도 예술의 일부고 내가 하는 음악 활동의 일부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음악을 할 때는 소리를 굉장히 물리적으로 들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질감이라던가 뭐 형태, 뭐 음색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 존재 자체의 좀 아름다움도 느끼고 이것을 내가 다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다면 그게 저는 이게 좀 감각의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는 그게 샤유의 영역으로 확장된 거? 그러니까 바뀐 게 아니라 확장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소리 자체에 대한 이제 호기심보다는 그 소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 소리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시너지를 내고 사회에 뭔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그 소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이면을 읽게 되는 거?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나 뭐 공간이나 역사, 뭐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읽어내고 그거를 또 프로그램으로 담아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되었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것들의 힘이 굉장히 커졌고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라디오 PD들은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떤 오디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뭔가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역설적이게 그래서 더 라디오스러움이라는 거를 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오디오의 강점을 더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조금 더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0: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비가 매체를 생각을 해보면, 그 오디오는 비가시적인 거는 조금 덜 강요하고, 덜 제시하고, 덜 제안하고, 여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안에 뭔가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감정이나 기억이나 수많은 감각들이 저 멀리, 가장 멀리 있는 것들을 끌어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 갈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저먼 상상을 또 불러내 줄수 있고, 그래서 소리는 어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진 않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은근하게 우리 몸에 침투해서 여운과 여지를 남겨주는 저는 그런 매체이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들려오는 것들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55명의 예술가 분들을 만났어요. 직접 인터뷰를 가서 하고 소리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에게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쭤봤고 뭐 다양한 질문들이 내용이 나왔죠. 그분이 다시 되찾고 싶은 소리, 뭐 내가 잃어버린 소리 이런 것들, 소리의 역할. 저는 친절함을 버리고 어떤 기존 문법을 버리고 그 인터뷰이들의 음성과 음악과 사운드만으로 이걸 전개를 시켜보겠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사실 읽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나레이션이 없으면 라디오는 자막도 없고. 근데 저는 그 조각의 어떤 소리의 아름다움을 누군가가 느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1: 아이슬란드라는 땅에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게 바람소리였거든요. 그텅빈 들판을 울리는 바람소리 속에서 아이슬란드 뮤지션들이 만든 음악.
2: 소리는 그냥 와서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내려와서 쌓이고 두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마지막에는 내면에 가서 두드린다. 내면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면처럼 조용할 텐데 그 수면을 두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또한 가지는 사운드 시북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는 시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인들에 대한 동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라디오에서는 시를 자주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거는 음악을 깔고 그냥 낭독을 해주는 형태, 대부분은. 근데 저는 그게 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름다운 시어를 내가 느끼는 데 있어서, 물론 그 낭독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깊게, 진하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시를 드라마처럼 엮어보자. 그래서, 지역을 설정을 한 거죠. 통영과 서울과 태백. 그래서 그 정말 드라마 촬영하듯이 그 지역을 가서 소리를 직접 다 땄어요. 그러니까 그 음향 감독, 사운드스케이프 하시는 감독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는 이 시를 배우들이 낭독을 할 거고 드라마를 만들 거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 모든 소리는 라디오 드라마는 보통 효과음을 쓰거든요. 인위적인 소리를 쓰는데 저는 그걸 쓰지 않겠다. 그 현장에 그 배경이 되는 그 소리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태백에 가서 막 다니면서 소리를 찾은 거예요. 겨울에 바람 소리, 뭐 계곡 소리, 그 탄광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장성공업소라는 그해 마지막 그 공업소가 딱 마지막 폐광하기 직전에 제가 그 소리를 담아왔는데 그 폐광, 석탄 작업하는 소리, 뭐, 통영의 파도 소리, 어느 바닷가에 또 통영 고등학교 아이들 뛰어노는 복도의 그 소리들,

뭐 통영의 버스 소리인지 누가 아냐. 근데 감독님하고 저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녹음해서 그거를 쓰는 게 맞다. 저는 그 소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소리를 다 녹음을 해서 그 시를 나열을 하고 사운드와 음악을 입혀서 시 드라마를 완성을 한 거죠. 한 편의 시극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또좀 이제 나뉘었죠.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불친절해도 분명히 그거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소리가 주는 감동이나 그 울림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거고, 그두 작품 다, 오디오에 특화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이면서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을 저는 최대한 극대화해서 정규에는 힘들지만 특집 프로그램으로서는 시도를 해보고 계속 실험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또 질문하신 것처럼 플랫폼의 가능성이라고도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수많은 질문을 해왔는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소리는 제가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 정말 깊이 들어가 있는 것들과 외부에 있는 것들을 가장 긴밀하게, 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통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가까운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소리를 들었을 때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거를 건드려주고, 또 그것들을 뭔가 이렇게 세워주는 존재?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뭐 단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실에 저희 그 사무실 뒤에 수색역이라고 있어요. 기차가 다녀요.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까마귀들이 뭔가 둥지를 튼것 같아요. 까마귀들이 날아다녀요. 그럼 일을 할때그 기차 소리, 까마귀들이 우는 소리, 그런 것들이 들리는 거죠. 도심에서.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는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험을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마치 강원도 어딘가 와 있는 것 같은, 잠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그래서 저는, 네, 소리는 좀 두서가 없었는데, 소리는, 네, 가장 내밀한 곳에 있는 나와 외부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통로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희가 취향이 비슷해서 우리는 시골집으로 가자라는 게 자연스럽게 서로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1: 옛날 거, 오래된 거, 그런 거에 조금 매료되는 것 같아요.
2: You really must be bound by fate.
0: 운명 플러스 하늘이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2: Director Kim Ho-min has come to Hamyang, where everything grows well due to abundant sunshine.
3: 보통은 좀 자연을 압도하는 그런 이제 풍경을 갖고 있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을이 되게 편해 보여요. 되게 오래된 마을인가 봐요. 근데 PD님, 저희 오늘 어떤 집 탐구하죠?
4: 오늘 키워드는 젊다, 나무.
3: 뭐 이런 거 아닌가? 젊은 나무로 만든 집?
2: When unsure about the area, you should ask the locals with a wide circle of acquaintances.
3: 저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이 동네 분들이시죠?
5: 예.
3: 이 동네에 무슨 나무 관련된 분 혹시 아세요?
5: 목수집에. 저 목수집에.
3: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5: 얼른 둘이고. 나한테는 부끄럼 많고. 아줌마는 씩씩하게 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2: Will he be able to single out the house of the young carpenter who is the father to two children?
3: 이 집이구나. 애들이 튀어나온다네.
2: Great detective Ho-nan.
3: 평범한 시골집 같은데? 건축다구집? 이 집은 맞네요.
2: This house with a persimmon tree is the house we will be exploring today.
3: 저기 선생님!
2: This is a couple with a benevolent smile.
3: 집이 좀 오래된 시골집 같이 보여서 저는 여기 사시는 선생님들이 좀 연세가 있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젊은 커플이 나오시는데 두 분 다 여기서 태어나시고 그럼 자고 나라신 분들이세요?
6: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한 10년 전쯤에 여기 친구가 여기 먼저 함양에 내려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러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로 저도 여기 정착하게 된.
3: 그러면은 네. 우리 아내분이 원래 여기 분이시군요.
1: 저도 아니고.
3: 아니세요? 네, 두 분 다 아니에요?
1: 네네. 이 마을에 와서 동명처럼 만난 사람이.
6: 함양에 친구부로 놀러 왔다가 놀러 왔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남자 박은석이라고 합니다.
1: 저는 함양에 와서 남편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멋진 집에 살게 된 아내 신영지입니다.
6: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잠시 이제 회사 생활 1년 한 다음에는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재미도 있긴 했었는데 좀 약간 두통이 있었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좀 제 적성이 아닌가.
2: Mr. Eun-seok, who had always been the apple of his parents' eye, studied abroad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before settling in the countryside.
6: 뭔가 재미있고 좀 더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하는 건 좀 너무 한 곳에 앉아서 너무 그냥 혼자 심각한 고민을 하고 내가 이런 삶에 대해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정작 내 삶은 그거랑 안 맞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2: Around that time, office worker Youngji was also going through the same dilemma.
1: 사회 활동을 하는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불타오르는 20대를 보냈는데 근데 저도 남편과 비슷하게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삶이 먼저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저부터 살아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3: 각각 귀촌을 해서 만나게 됐다? 그 다음에 살게 된 집이다? 근데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6: 네, 좀 낡았습니다.
3: 아는 어떻게 살고 계시지 너무 궁금한데.
2: 'This house that immediately caught the eye of the couple, like fate, was an old house over 50 years old.
3: 안채가 이렇게 구옥인데 2층으로 다시 만든 거는 전 처음 봤어요.
6: 원래는 여기가 시골집이었고 되게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증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연결해서 붙였고 여기도 조금 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2: They could have demolished it and rebuilt it, but the couple wanted to preserve its original form. But have you lived in this house since you got married?
6: 저희가 이제 함양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더 옆에 마을에는 아주 자그마한 셋집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한 10년 정도 살려고 했었는데 네. 갑자기 주인분이 좀 비워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저희가 좀 네.
2: The house owner was going to retire 10 years later, so they were told to live there until then. That's why they even made a family garden and a deck.
6: 당장 1년 있다가 빼달라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 뒤로는 한 2-3년 더 살았거든요. 계속 사정을 해가지고. 근데도 이제 그 2-3년 동안에 계속 이제 주인분이 연락이 와서 올해는 뺄 수 있냐, 내년에는 뺄 수 있냐 계속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 전까지 못 느꼈는데 아 이게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구나 그런 거가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디든 구해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그게 뭐 주인분은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약간 좀 야속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계속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여기 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느낌이. 아~ 예. 그때는 지금이랑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른데요. 허름한 본체 하나 있고 여기도 뭐 돼지우리 있고.
2: A house that was old enough to require many repairs. But as soon as they laid their eyes on it, the couple knew that it was the perfect one for them. What made them get enamored by it?
6: 정다운 것 같아요. 약간 정다운. 네. 약간 옛날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거니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텐마루 아 여기 어떤 할머님이 앉아서 무슨 일을 했겠구나. 아무튼 그런 게 되게 정답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3: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예전 집이 있고 그리고 새로 지어서 좀 생활의 편리를 더하고 기간은 공사할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6: 3년 전에 샀는데 그래서 들어올 때까지 한 2년이 걸렸습니까? 한 2년 정도
3: 네? 시간이 집 고치는 데 2년이 걸려요?
6: 아 네.
3: 좀 오래 걸리실 거 아니에요?
6: 처음에는 한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그 혼자서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혼자 와서 이렇게 벽지도 다 벗겨내고.
2: Mr. Eunseok's daring challenge actually had a reason behind it. It had been 3 years since he had come to Hamyang and worked as a carpenter.
6: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낭만적인 생각만 하고 덜컥 샀는데 가격도 싸니까 이제 허름한 집이니까 고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넘 거의 2년이었죠. 2년 동안 혼자서 이제 이 집을 하나하나 뜯기 시작했는데 뜯으면 뜯을수록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막막하더라고요.
1: 크게 걱정 안 했어요. 좀 긍정적인가 봐요. 아, 이게 좀 오래 걸리면 다른 집에 새를 들어 좀 살아도 일단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하겠지.
6: 저에 대한 신뢰라기보다 이분이 좀 긍정적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고민이 되는데 만약에 아내도 만약에 그걸 걱정했으면 정말 힘들어서 다른 선택지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걸 믿어주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2: The sparrow near a school may sing the primer, but it was an overwhelming task to repair an old house all by himself as a carpenter with 3 years of experience. That's why he got help from seasoned carpenters.
3: 처음에는 두 채인 줄 알았는데 집이 세 채네요.
6: 아 그런가요? 네.
3: 이름도 제가 붙였어요. 견채라고.
6: 아
3: 네, 여기 여기 하나 더 있네요.
1: 네.
3: 아 근데 약간 농담 섞어서 세 채 집 중에 제일 짱짱한 것 같아요.
6: 아 다들 이 집이 제일 좋아 보인다거나 합니다.
1: 아, 다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은 개 집이 제일 좋다.
2: While installing a deck onto the main building like a narrow wooden porch, he noticed that the doghouse fit perfectly at the end. However, their pet Tale could have become a homeless dog.
6: 저 사실 달래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집을 처음에 설계할 때는 달래의 집까지 생각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사를 온 다음에 이제 원래 달래가 어떤 플라스틱 통집에 살았었거든, 케이지에. 그때서야 아, 이 케이지를 어디다 놓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울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 집 뒤쪽에다가 케이지를 놨었어요. 한 하루 정도.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이제 데크도 이제 놓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여기다가 같이 만들면 되겠다.
2: Should we explore the interior of this tender-hearted couple's house? My word! The lovely rafters that have been polished clean are eye-catching.
7: 근데 요 일단 하얀색의 이 보통 이제 회벽도 하고 네.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황토에다가 그냥 놔두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벽하고 이 천장 마감을 동일하게 하신 건가요?
6: 사실 여기는 저희가 나무로 사실 벽체를 좀 새로 좀 보수를 했고요.
7: 아, 합판인가요?
6: 네네네. 네, 석고 모두까지 됐고 그리고 저 석가래랑 만나는 데를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석고를 따서 연결을 한 겁니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몰랐는데 엄청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네.
2: The sight of the rafters that have been hiding inside the ceiling look great when out in the open. But difficulties came with them. How do you work around it?
6: 석가래를 살리려면 이제 바깥쪽 단열을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이 집을 산 데 비가 새고 있었어요. 지붕만 요 본체 지붕만 그 빨리 이제 수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을 안 하고 단열을 너무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이쪽에 차가우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습기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쪽은 약간 축축하고 그렇습니다.
8: 하자네.
6: 네. 아, 네. 아, 네.
2: Another flaw exists in the kitchen.
7: 천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6: 뜯어내고 보니까 모양이 되게 얼기설기 여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가 하나 더 지나가거든요. 그 높이 이상으로 여기를 올릴 수가 없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7: 절묘하게 정말 그 냉장고의 높이가 이거랑 맞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2cm? 집이 알고 있었나 봐요.
6: 그리고 저도 이거를 옆에 전집에서 싣고 오면서 그때 되게 조마조마 했었거든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7: 그때까지는 안 재보셨어요?
6: 아무 생각 없었어요. 갑자기 집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7: 이야,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아, 되게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9: 네, 냉장고 없이 살 뻔했는데.
2: His positive wife, Miss Youngji, who made no specific request until then, had an ardent wish for something in the kitchen.
9: 수납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을 만든다거나 다용도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죠.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일랜드가
7: 저 아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납이 아니라 비어있네요.
9: 비어있습니다.
7: 오픈 수납으로.
9: 네. 저희 남편이 혼자 살 때 쓰던 식탁이고 이건 심지어 아이들 책상인데 그거를 들고 와서 원래 낮았어요, 이게. 낮았는데 계속 낮다고 불평을 하니 또 이걸 이렇게 대나무 다리로 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일랜드를 언젠가 만들어주겠다. 그때까지만 이렇게 쓰자.
8: 고치면서 네. 힘들겠는데라고 일단은 본인은 알고 계셨죠?
6: 아, 그렇죠. 쉽지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제가 가구를 만드는 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되게 잘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하다 보니까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는 고민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2: Nevertheless, she is well aware that her husband is thinking about it every day.
9: 밤이 익어간다 이제.
6: 그치 이제 떨어질 것들 떨어지고 남은 것들은
9: 또 가을에 들어가나 봐.
2: They had been compatible from the beginning like a long married couple. You are my sunshine, my only They say that from their first meeting to their wedding, there were many miraculous moments. That must be what people call fate. Oh,
6: 운명 플러스 하늘이 도와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저를
9: 집중적으로
6: 뭔가가 주위에서도 도와주고 뭔가 타이밍도 맞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그 보내는 게 예, 필요한 것들이 탁탁 나타나고
9: 딱 마침 또 누군가가 일자리를 저희에게 제공을 했고 그래서 좀 이제 함량에 내려올 수 있었는데 또 마침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남자를 만났던 것도 예,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죠.
2: Mr. Eunseok figured that the main building wouldn't be enough for their quickly growing children. That's how this annex was built.
7: 여기 천장이 상당히 낮고 요 거실은 천장이 그래도 높아요. 오, 심지어 요 선이 굉장히 인간공학적이네요. 우리 무슨 키 순서대로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6: 본체 위로 새 집이 올라타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본체 집을 그대로 살리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연결 통로가 그 원래부터 낮았던 옛날 시골집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2: Hearing that, it certainly looks that way. The main building and the annex, which are joined at the hip like the married couple. That is not to say that it was an easy job. He had to pull numerous all-nighters.
9: 밤에 밤을 새가며 이제 공부를 하고 설계를 하고 직접 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6: 네, 좀 뭐 있었죠.
2: These are the men who helped with building the house.
10: 설보!
6: 아, 형님, 오십니까?
2: The seasoned carpenters were rendered speechless when they first saw the house.
10: 집도 아닌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허물자. 허무는 게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집에 살고 싶대.
11: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10: 이해할 수 있지. 시골에 오는 사람들 그런 로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짓고 싶다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우리 의견대로 허물고 다시 하자. 이렇게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2: Shall we explore the second floor, which attracts our attention?
7: Oh, 여기가 2층이잖아요.
6: 네.
7: 다락을 만드시려고 이랬나?
6: 2층을 그러니까 정식으로 만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높이를 대충 생각해보니까 너무 튈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만들면.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좀 아담한 게 시골집이랑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7: 근데 여기 뒤요.
6: 네.
7: 애들 놀이터 같기도 하고.
6: 애들이 아무래도 2층을 좋아할 것 같고 네. 또 2층에 좀 재밌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단차를 높이 네, 크게 냈습니다.
2: They feel fulfilled by the fact that each corner of their house is filled with the laughter of their children.

0: Miss Youngji, who is active as a native seed protector, calls her husband's name in an urgent tone.
1: 은석 씨.
2: 어.
1: 일로 와봐요.
2: 아, 왜?
1: 꽃 핀 거 봤어요? 여기.
2: 아니, 처음 봤는데.
1: 꽃 처음 봤죠?
2: 어.
1: 이거 불의 옥상에서 꽃 핀 건데 딱 1년에 한 번, 오늘 하루만 펴요.
2: 하루만 펴요?
1: 네, 오늘 하루만.
2: 어허.
1: 그래서 이 꽃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너무 예쁘죠? 보라색의 색깔이 여기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눈처럼.
2: 아.
1: 진짜 딱 내일 되면 없어져.
2: 글라.
1: 네, 오늘 하루만 볼 수 있어서 오늘 꼭 봐야 돼.
0: The flower language of the water hyacinth is victory. This couple experienced victory in life after meeting each other and building this house by fate.
1: 집도 진짜 만들어가는 곳이구나. 네, 딱 지어져서 거기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아이를 키우듯이 보살피고 이제 손이 갈 곳은 계속 가고 만들어가고 이런 게 집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3: 이 집은 계속 갖고는 싶은데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나면 저희 부부를 위한 공간을 하나를 더 만들고 싶은 생각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약간 오두막 느낌도 들고 저는 이제 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부인에게 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0: Mid pleasures and palaces, though we may roam, but there's no place like home.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김으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때 소풍에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맛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간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순수히 음악만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공간인데 여기 방문하시면 음악적 어떤 쾌감을 느껴야 돼요. 음악이라는 게 듣다 보면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어떤 공간에서 느끼게 해야 되고.
1: 저는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들려주는 음악에 관심을 보이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있을 때 저는 보람을 느끼고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랬을 때.
2: 전엔 접근이 좀 어려웠잖아요. LP 되게 조심해야 되고 바라만 봐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좀 그냥 편하게 아무나 접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안녕하십니까. 뮤직 컴플렉스 대표 김형석입니다.
1: DJ 슈퍼플라이라는 이름으로 DJ 활동을 하면서 서울 연남동의 현대음률이라는 한국 대중음악 전문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성채라고 합니다.
0: 아, 제 이름은 오정수이고요. 이제 치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주말에는 이 파주에 있는 콩치노 콘크리트 콘서트에 와서 DJ도 하고 또 음악을 사랑하는 애호가입니다. 네.

0: 뭐 그냥 편하게 음악 들을 수 있는 뭐 놀이터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저도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러 다니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할수 있는 게좀 지극히 한정적이잖아요. 유명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영화가 특별한 게 나오면 그때 극장 한번 가는 거고 좀 새로운 거뭐 데이트하는 친구들이 갈수 있는 놀이터 같은 장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여기저기 이제 다녀보다 보니 장비들을 전시하는 것들은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음악을 듣게 하는 장비잖아요. 근데 소리는 못 듣고 그냥 모양새만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콩치노 콘크리트는 오디오를 우리가 즐기다 보면 공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많은 연주가들이 남긴 어떤 LP 그걸 최상의 컨디션에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일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결정체를 만들고자 한게이 공간입니다. 네. 콩치노라는 뜻이 라틴어로 울려 퍼지다, 합창하다, 다 같이 노래하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홀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같이 음을 즐기고 향유하고 콘서트를 열어서 그 같이 연주하고 이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뜻하는 바와 같이 잘 어울리는 이름이랄까요?

0: 현대음률은 한국 대중음악 전문 음악 감상실이자 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뮤직바에서 신청곡이 되기 때문에 한국 노래를 신청하면 들을 수는 있지만 댄스홀이 아닌 음악 감상실로서의 한국 대중음악 전문은 아마 여기가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음률이라는 이름은 있는 단어가 아니고 김한선의 리듬 속의 그 춤을 이란 노래의 도입부의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현대음률이라고 치면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음률 속에서 그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이 상호를 바로 이해하시고 그 노래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상호가 좀 이상하다, 무슨 연구소 이름 같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어쨌든 상호가 좀 독특하다라는 데는 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과 한 자리에서 경험하고 소통하고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현대음률이라는 이름을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보통 헤드폰을 둘이서 나눠 끼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2: I think it's very good also with the having two headphones listening to the music and also the seats and the era. I think everything is very comfortable and good.

0: 해봐야 되겠다. 암흑색 스피커는 독일에서 그 히틀러 시절,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검정색 이 스피커는 웨스턴 일렉트릭 스피커인데 이것도 그 미국 극장에 1930년대에 설치돼서 사용했던 스피커예요. 또 웨스턴 일렉트릭 스피커 하나만 해도 2,000명에서 2,500명 되는 공간을 올렸던 스피커예요. 하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듣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죠. 네. 이 건축의 장소도 중요하거든요. 오면 강이 있잖아요, 임진강이. 임진강이 사이 났고 임진강이 폭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음이 열리죠.
1: 제가 여기 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제 몸이 들썩이고 자연스럽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취식이 안 되고 대화가 불가한 곳이라고 해서 좀 지루하거나 삭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오히려 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고 확실하게 내가 일상에서 떠나온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7시 오픈해서부터 거의 바이닐로 LP로만 영업시간이 끝나는 1시까지 쉬지 않고 음반을 계속 교체해서 제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죠. 계절, 날씨,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선곡할 때 기준을 많이 삼는 편이고요. 신청곡을 받지 않는다, 신청곡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신청곡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저 음반들은 왜 갖다 놨어? 라고 하신다든지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 기존에 신청곡을 받는 일반적인 뮤직바하고 좀 다른 이런 모습을, 그리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음악 듣는데 방해되고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는 거고요. 그 뮤지션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한국 노래를 듣고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손님이 많긴 한데 그중에서 특히 또 옛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모르는 노래지만 굉장히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노래에 놀라움을 되게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이 노래 뭐냐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저희는 이제 성수기가 되고 개강하면 좀 다운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동네가 인사동이어서 그런지 뭐 외국 손님들이 한 30-40% 정도 되고요. 네. 크로아티아에서 DJ하는 음악 관련된 일하는 친구가 이걸 보겠다고 여기 오고 하여튼 해외에서 이거 보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어렵게 찾아온 분들이 꽤 계셔서 네, 그런 분들이 좀 인상이 남고요.
0: 여기 오시는 분이 요즘은 한 MZ세대들이 한 80% 되거든요. 젊은 층들이 오는데 이 공간적인 오디오의 분위기와 이 시스템 나눈 음악이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좋게 만들어요. 들어보면 음이 좋아요. 클래식의 클자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제 집에 가서는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블로그 올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보람이 있죠.
2: 이곳은 공연은 하지 않습니다. 공연은. 농담으로 조용필이 와도 DJ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공연은 절대 하지 않고 이미 잘 만들어진 노래를 그냥 감상하는 곳. 술도 한잔하면서, 그리고 제가 따로 진행하는 특별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계절 음악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 하는 음악회가 있고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또 한국 음악만 트는 게 아니고 다른 DJ를 초빙해서 저랑 같이 뭐 디스코라든지 일렉트로닉 음악도 틀고 DJ 장비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음악회에 오는 손님은 이 현대 음률로 오는 관문인 거죠.
0: 요즘은

0: 좀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 생각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는 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어느 누구도 방해 주지도 않고 방해받지도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뭐 베토벤이요 피아노 소나타를 듣는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적인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방문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들려줬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감동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단지 음악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콩치노라는 이 공간이 이 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인류가 남긴 최고의 음악들을 가장 좋은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이제 요즘 있죠.
1: 저는 그냥 뮤직 컴플렉스였으면 좋겠어요. 뮤직 컴플렉스를 다른 무슨 뭐 레트로 LP 카페 뭐 그런 게 아니고 뮤직 컴플렉스는 뮤직 컴플렉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지금은 진짜 음의 신전이다. 음의 신전. 이 공간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배제한 오로지 음악을 어떻게 가장 잘 느끼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진짜 음과 자연 속에서 오로지 음악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 콩치노는 그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네.
2: 현대음률. 교양인을 위한 휴식과 사교의 응접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또 없나? 또 뭐 없나? 뭔가 빠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취향은 약간 뭐 하여튼 묻어나는 거니까요. 냄새처럼, 약간 향수처럼.
0: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몰두해야 될 대상.
1: 제가 좋아서 제가 뿌리는 거지만 너무 향이 강하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0: 일본 여행 가면 버스 운전기사도 조금만 뭐 인형들을 막 쫙 이렇게 펼쳐놓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좋다고 봐요. 그걸 보면서 그 마음에 어떤 원동력도 되고 삶에 대한 스스로 즐거움을 갖는 거거든요. 남을 몰라줘도 자기만의 즐거움. 그래서 취향이 없다면 그러한 세상을 접하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2: 저의 약간 강조하는 건 취향을 갖지 말자인데 특히 음악이 그런 취향을 너무 강하게 갖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면 아예 듣지를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향도 좋지만 자기의 취향을 조금 벗어나는 연습도 많이 하면 좋다. 저는 그런 걸 권하고 있습니다. 됐죠?
3: 감사합니다.
2: 아, 다리야. 고생하셨습니다. 날도 갑자기 추워.

0: 있어요.
1: 저요?
0: 아니요, 광화문이요.
2: 이제 들어가요.
3: 잠깐만요,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2: 네?
4: 와이어스 브이로그. 여기네, 광화문이에요. 안녕. 승준 씨도 인사해요.
2: 안녕.
0: 예.
4: 광화문을 지나가요. 광화문이 크고 멋있어요.
2: 걸으면서 위를 봐요. 어?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궁궐이에요. 어? 뭐예요?
0: 승준 씨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요.
2: 브이로그는요?
0: 승준 씨 설명을 듣고 싶어요.
2: 네. 경복궁은 세종대왕이 사랑한 궁궐이에요.
0: 세종대왕 경복궁? 어?
2: 배고파요?
0: 네, 배고파요.
2: 그럼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 먹을까요?
0: 그래요. 경복궁 구경한 후에 저녁 먹어요.

0: 우리 내일 어디 가요?
1: 우리 삼계탕 먹을까요?
0: 삼계탕이요?
1: 네. 삼계탕은 어린 닭에 한약재와 찹쌀을 넣고 물을 부어 오래 끓인 음식이에요.
0: 지금 더워요. 더운데 삼계탕을 먹어요?
1: 네. 한국에서는 여름에 삼계탕을 먹어요.
2: 와,
3: 맛있어요?
2: 네, 땀나요.
3: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하죠?
2: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더운데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시원하다고 말해요.
2: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해요.
3: 오, 와이엇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기.
2: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3: 네. 여름에 더운데 삼계탕을 먹고 겨울엔 추운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2: 겨울엔 아이스. 그건 또 왜요?
3: 그러게요. 왜일까요? 우선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알아볼까요?
2: 좋아요. 가요.